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되고요. 또 천국을 만드는 방법 역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천국이 된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요. 모든 것이 가까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상처를 피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은 어쩌면 내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떠세요?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시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함이 제 삶 속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사랑이 들어 서머 스페셜로 시작할게요.

0: 달이 웃는 사람들의 성령의 비가 내리네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지금 우리 가천군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비가 성령의 비인 줄 믿고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요. 넉넉하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들어오셔서 반갑게 또 출첵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6181번님 그리고 2667번님께서도요. 출첵 보내주셨어요. 2667번님께서는 지금 청송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도 비가 많이 옵니다 하셨어요. 어제 극동방송 전속기관 연합 세미나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해서 강원도 홍천으로 또 은혜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라고요. 전국 장로대회로 2박 3일 일정이 있는데 은혜 많이 받아서 어제 행사로 수고하신 정 PD님께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우철진 장로님이시죠? 네. 어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 극동방송 전속기관 연합 세미나가 저녁에 있었는데요. 우리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시청자위원회, 또 여성합창단, 어린이합창단, 중보기도회 등등 또 방송 출연 게스트분들도 계시죠?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셨어요. 상반기를 잘 결산하고 다시 하나가 돼서 우리 하반기를 잘 준비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안전운행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들 어떤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이 성령의 비, 그래서 이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성령의 비, 성령의 단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성령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도 같이 받아보도록 할게요. 성령 비도 괜찮습니다. 네. 1595번님, 대전도 새벽부터 비가 많이 와요. 가물었던 대지에 단비가 내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러네요. 대전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요. 우리 0688번님, 할렐루야 의정부인데요. 현재 비는 그쳤고 햇빛이 쨍쨍합니다. 내일까지 장마래요 라고 보내주셨나요. 네, 의정부는 현재는 비가 그친 상태고요. 지금 햇빛이 쨍쨍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같은 이렇게 대한민국에 있어도요. 이렇게 날씨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아까는 무슨 그 번개도 치더라고요. 천둥 번개도 치더라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무슨 폭죽 소리 같이 엄청 크게 들렸거든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 네. 안전 운행하시고요. 또 양보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찬양과 경배 찬양 준비했고요. 요가나 82번님의 신청곡 함께 듣습니다. 오늘 성령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1: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합시다.

0: 극동 방송 서머 스페셜.
1: 네, 극동 방송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이라는 두 글자로요,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어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성령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듣고 싶은 찬양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인천입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네, 성령 두 글자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둠의 영, 미혹의 영, 모든 악한 영 떠나고요. 일단 성령으로 충만하소서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나요. 1416번님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새벽에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지던 비가 개이고 지금은 맑은 하늘입니다. 인천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또 그 마음으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신청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네. 인천은 지금 네, 비가 그쳤죠. 비가 개었고 맑은 하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지금 여기는 포항은 천둥 번개가 쳤어요. 네.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리는 장맛비를 보면서 그냥 아, 비가 많이 온다라기보다는 주님, 저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주님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42번님도 성령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네, 이렇게 성령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1595번님 성령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현관문을 안 잠그고 온것 같아서 좀 안절부절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내게 맡기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불안해서 평소보다 일찍 기도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이 나약한 저를 어찌할까요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 기도하는 신육만 하는 저의 약한 모습 하셨는데 아유 그렇게 뭐 자책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 오늘 새벽기도 가신 것 자체가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네 불안하고 참 우리가 염려될 때가 있죠. 집에 정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그죠 문을 닫고 왔는지 그렇게 참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을 때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갑니다. 네. 왜냐면 불안한 마음에 그 예배 집중이 안될 때가 있죠. 그죠? 안절부절할 때가 있는데 잘하셨어요. 1595번님. 네. 그리고 1416번님께서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그죠? 초롬의 또 바다 같은 주 요것도 청합니다라고요. 남겨 주셨네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 있고요. 바다 같은 주라는 또 초롬의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면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에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먼저 들으시고요. 초롬의 바다 같은 주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김주택 씨, 바리톤 김주택 씨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이 안에 71번님께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고요. 성령으로 또 출첵 보내주셨습니다. 경주로 가는 길에 75세 할배가 하셨는데 요즘 75세는 할배라는 얘기를 잘안 하던데요.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네. 젊은 좀, 네. 중년의 또 성년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경주로 지금 이동 중이신 우리 이하나 71번님 감사합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성령이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고 있습니다. 성령.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제가 사실 밖을 보지 못했는데 날씨 소식도 한 번씩 전해 주시고요. 또 성령이라는 두 글자로 출첵 남겨 주시고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 있으시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서머 스페셜이라는 거는요. 기존에 저희가 정규 코너로 진행했던 방송을 내리고요. 은혜로운 찬양, 시원한 찬양,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만 만들어 가는 방송입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8월 16일까지, 네, 16일까지 저희가 서머 스페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8월 17일부터는 이제 정규 방송이 시작이 되니까요. 네, 벌써, 네, 5주 하고도 6주 정도, 네, 6주 정도 저희가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합니다. 이런 시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요. 신청곡, 듣고 싶은 곡들 많이들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지금 출근길 포항은 비가 많이 옵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날씨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비가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네. 7936번님.

님께서도 성령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성령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뜰, 네,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시골 영감이라오. 오늘 이렇게 할아버지 영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7936번님, 아멘, 아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문자를 너무 잘 보내세요. 네. 정말, 제가 엄지척 해드렸어요. 쌍으로 엄지척 해드렸습니다. 지선의 소풍 이어서 함께 나눌게요.

네, 소풍 같은 화요일 시작하고 계시는지요? 지선의 소풍이었습니다. 와, 1416번님, 찬양 감사합니다라고요. 상반기를 보내며 여전도회 권사들과 서해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잔잔한 바다, 초록이 짙은 숲과 또 파란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며 마음껏 찬양했어요라고요. 사진도 두장 보내주셨는데, 어머, 세 분이 가신 건가요? 네. 되게 소녀 같으신 거 있죠. 두 팔을 벌리며 그 해변에 서 있는 그 모습들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정말 하늘과 맞닿은 이 바다가 너무 예쁘고요. 뒤로 보이는

산도 네, 정말 짙은 숲이 시원해 보입니다. 이게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 제 눈이 시원해졌어요, 이미. 네. 잘 다녀오셨다라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아마 좋은 추억 하나 또 만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7936번님께서요, 또 보내주셨어요. 서머 스페셜로 시작하는 삿들 감사가 넘치는 화요일, 또 시원하게 성령의 담비가 내리고 있어서 더욱 행복한 삿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하루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8929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출첵해 주셨고요. 예수께로 가면 푸른 갓 앨범에 있는 찬양 좀 밝은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네, 푸른 갓 앨범에는 찬양 예수께로 가면이었습니다. 기뻐요 나 같은 네, 이 찬양 같이 부르셨네요. 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라고요. 우리 육아는 파리원님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우리 7882번님 새싹분이신데요. 전파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전파 선교사로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신청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고 또 감동과 은혜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우리

전파 선교사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기쁘고요. 힘이 됩니다. 이렇게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7882번님처럼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사랑의 뜰한 1부 끝곡은 박신화 콰이어의 주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우리 10시에 만나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0: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히로 브레어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인물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콜링,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줄 땅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곳이 울릉도일 수도 있고 또 애국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비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다른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의 일신상의 이유로 핑계를 대서 난 못 갑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이 어딥니까? 바로 데라가 아들을 낳았죠.

베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이 하란이 살고 있는 곳이 하란 땅입니다. 나중에 거기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온 것입니다. 자, 근데 그곳을 떠났어요. 왜? 그곳이 너무 정들었고 그곳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말하자면 자수성가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대한 부르심이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부르심.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줄 땅. 아, 내가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가 있고 일꾼으로 부르실 때가 있고 때로는 선교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울릉 양문교회 원용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릉 양문교회 010-2582-45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선수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세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회예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000원이거든요.

0: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000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주빌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오늘 사랑이들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멘. 찬양해요 라고 하시면서 육아나 81번님께서도 보내주셨고요. 우리 2312번님께서도 2부에도 함께해요.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겠죠? 2부에도 쭉 서머 스페셜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들어오셔서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죠? 어떤 곡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시는지 우리 뜨란 가족 여러분들의 신청 리스트를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어떤 곡들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양들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또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사랑 이야기가 찬양합니다. 하늘 위의 집.

아멘. 사랑 이야기의 하늘 위의 집이었습니다. 약간 그7080 분위기를 살짝 가고 있는 것 같죠? 네. 여러분들 듣고 싶은 찬양 사연들 받고 있고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아, 맞아요. 매주 화요일마다는 저희가 찬송가 교실 코너가 있는데 서머 스페셜로 잠깐 쉽니다. 방학이죠. 근데 우리 선생님과 권집사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합니다라고요. 벌써 보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1595번님, 제가 잘또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팬들이 있다고. 네. 우리 선생님께, 네. 김철한 선생님, 그리고 권민혜 집사님께 말씀드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2667번님께서는 내용은 은총 입어 신청합니다. 그리고 한곡더 보내주셨는데 합창곡으로 할렐루야도 꼭 듣고 싶어요. 찬양대에서 부르기도 했지만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그립고 또 감동을 새로이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찬양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열 가수 유열 전도사님의 음성으로 먼저 함께 나눌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그렇지.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1: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2: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3: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4: 네, 여기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뜨란입니다. 아, 선상의 찬양은 더 웅장하고요. 황홀하고 그러겠죠. 라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도 참 은혜가 되지만, 네, 주님과 함께 부르는 찬양 더 황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합창곡으로 할렐루야, 안산 시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할렐루야 들으셨습니다. 신청곡 보내드렸어요. 오늘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사랑의 뜰안. 네.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 날씨가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또 날씨 상황이 어떤지 한번 또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교회 수련회 뭐 단기 선교 준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7월과 8월은 그렇게 여름 사역으로 분주하게 우리가 또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땡땡 교회 파이팅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파이팅 선생님들 힘내세요 라고요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구현모 씨의 찬양 함께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이에요.

돌발 서머 퀴즈. 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요 돌발 퀴즈는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 그냥 서머 퀴즈로 준비해봤어요. 서머 퀴즈 찬양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들려드리고 있죠. 찬양 위주로 잘 선곡을 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서머 퀴즈도 찬양 문제입니다. 캠키즈 워십의 어린이 찬양 주님 안에 숨겨진 땡땡찾기라는 곡이에요. 여기 들어갈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주님 안에 숨겨진 무엇 찾기일까요? 오늘은 보기를 준비했는데요. 1번 보물찾기, 2번 보석찾기. 뭐 보물 보석 뭐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그럼 이 찬양의 정확한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물일까요? 보석일까요? 보물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주관적인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보물 같지 않지만 나에게는 보물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석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1번 보물찾기, 2번은 보석입니다. 우리 김보석 PD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보석 PD를 찾아야 될까요? 1번 보물찾기, 2번 보석찾기.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이에요. 힌트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다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곡이기 때문에 보물일지 보석일지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답 맞출 수 있어요.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 나무가 많아서요. 매미들의 노래가 시원케 합니다. 비 개인 하늘에서 햇살이 뜨겁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주님 안에 숨겨진 땡땡입니다 라고요. 와, 우리 1416번님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셨어요. 자, 그럼 주님 안에 숨겨진 땡땡 찾기 지금 바로 찾아보시죠.

네, 킴키즈 워십 어린이 찬양이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정답을 찾으셨나요? 네. 1번 보물찾기, 2번 보석찾기입니다. 보물인지 보석인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선물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결국 이거의 끝은 영생이군요.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1595번님. 네. 자, 퀴즈 정답들 8172번님도 맞춰주셨고요. 5410번님도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정답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오답자는 안 계십니다. 정답만 잘 맞춰주고 계세요. 1번 보물찾기, 2번 보석찾기. 인내하신 구세주여 트루바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곡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1416번님의 신청곡 함께 나눌게요.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 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돌발 서머 퀴즈 문제가 나갔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하죠. 보물일까요? 보석일까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이었어요. 보물 찾기가 정답이었습니다. 1번이었죠? 1번 보물입니다. 라고요. 보물 찾기요. 라고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2707번님 그리고 파라나 72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사랑의 뜰 안 끝곡은요, 541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소진영 씨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여호수아 2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그들을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시작과 끝이 좌나 우, 우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교훈. 이것은 중심을 잘 잡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래전 한평생 서커스에

에서 줄타기를 하신 분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기자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줄타기를 하시면서 떨어지지 않고 고개를 잘 하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그 고개사가 대답했습니다. 앞만 바라볼 것, 중심을 잡을 것, 절대로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고개사가 처음 시작한 일은 맨 땅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한쪽 발로 그줄 위에 걷고 중심을 잡는 훈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은 높은 공중에서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극좌라고 말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극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든 사상이든 극으로 치닫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목회와 신학의 중심을 균형 목회, 균형 신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끝을 달리면 그 끝에는 갈등과 대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사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은사주의, 신유주의에 빠지고 그것이 지나쳐 신비주의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이고 또는 세속적이며 미신적인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 우리의 중심을 잘 잡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3장 1절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늙은 여호수아가 23장 6절을 통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교훈을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것입니다. 그가 교훈한 것들 내용 중에 보면 첫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여호수아 23장 7절을 통해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가지도 말아라, 부르지도 말아라, 맹세하지도 말아라, 절하지도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강력한 웅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들 가운데 솔로몬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 칭송받았던 그가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 점점 우상의 늪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원이 되어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그가 열왕기상 11장에 이르면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1절에 그러한 솔로몬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아합 왕 역시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녀가 섬기는 바알을 숭배한 탓으로 왕조가 멸망하는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헛것입니다.

0: 깎고 새기고 부어 만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돈, 물질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최선을 다하며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 가까이 하며 친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있으면 되고 붙어있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그렇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친해야 합니까?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동안? 영원히, 영원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 관계, 친구 관계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떠나는 그 순간부터 메말라 죽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본문 23장 1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는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반목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중심에 섭시다. 중심을 잡읍시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해 석동교회 임성명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9179-8591번 동해 석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화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 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입니다. 삶은 복잡하지만 언제나 한 줄로 끝난다. 태어난 날과 죽은 날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짧은 글이지만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계획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오늘 넘어 영원으로 향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된 지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을 준비하는 삶은 나 하나만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사명도 함께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남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거예요.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더운 여름 또 비 오는 날씨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항 우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완중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오늘 소망의 기도, 여는 기도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우리 모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를 시작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먼저의 세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만 우러러 앙망하는 참된 믿음의 세대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 더 온전한 세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빌고 원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더 흥왕하고 왕성한 다음 세대, 민족의 세대, 열방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큰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섭리의 삶들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20번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오늘도 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아들 되길 소원합니다.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네요.
1: 예, 지금 이 문자로는 다 알 수 없지만 또 원하는 바도 있고 바라는 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네. 위에 주님의 손길이 더해지기를 소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이신 것 같고 아들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중보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신다 하셨사오니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더 큰 감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이 있든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를 더하여 주시사 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인생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시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기대 이상, 상상 이상, 생각 이상의 결실 또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귀한 아드님 지치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귀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진정으로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증하며 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드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옵소서.

0: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내 자녀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3월에 건축자 시험 실기 시험을 본 조카 김희수가 합격하지 못했지만 9월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해 9월 시험에는 꼭 합격하여 내년에 결혼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꿈을 위해 달려가는 김희수 청년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0: 예, 아, 예, 실기 시험을 원하는 대로 치르지 못해서 마음에 좀 속상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신학대학원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어서 예, 그 떨어짐의 그 슬픔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기일전하여 또 지혜 명철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중보하겠습니다. 위에서 또 살펴 기도하겠으니 또한 우리 청년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더불어 애쓰고 힘써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자녀가 꿈과 소원을 가지고 실기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다시 시험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 9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때문에 또 비가 오는 장마 일들 때문에 하나님 시험 차질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모든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 때까지 컨디션 등 건강 준비도 잘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시험에 차질 없이 실수 없이 틀림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험에 합격하여야 내년에 결혼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꿈과 소원과 비전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이 틀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계획대로 일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시험 당일날 두려워하지 떨지 않고 평소 실력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9215번님 이 일을 위해 계속 함께 중보하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결국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9월까지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우리 김희수 청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632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지병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예. 저희 교회에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신데요. 네.
0: 예, 저희 교회에도 계시고요. 아, 참 네. 이분들 참 저희가 생각할 때마다 사모님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참 가슴이 먹먹하고 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이나마 찾아뵙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고 계신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은 드립니다만 그래도 교회에 못 오시는 그 섭섭함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분들을 위해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또 그곳을 진실로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삼아 주시기를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참 크시오나 그러나 지병 등 여러 상황 형편으로 못 오시는 일들 가운데 계십니다. 하여 안타까움 가운데 계시고 속상함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도 성전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고 소원하며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삼아 주옵소서. 그곳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성령께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

0: 하나님의 불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소원과 간구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상함과 답답함보다는 평안과 평강 은혜를 더 힘입게 하여 주옵시며 나아가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바라보며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들을 위해 저희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우리 이런 분들을 더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며 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기적으로 찾아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들 동안 고독하지 쓸쓸하지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더 얻어 교회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즉시로 곧바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원하며 함께 더불어 중보하옵나니 하나님 기도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통하여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주님의 전을 사모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모든 분들을 축복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81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성경 강해 듣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음에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깨우쳐 주셔서 말씀의 사모함이 계속 생기게 해 주소서 하셨습니다.
0: 예, 아유, 네. 예. 어려운 성경 강해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예, 환상이 많은 그러한 성경인지라 예, 강해를 참고하시고 또 말씀을 참고하시면 참 도움이 되리라 싶은데요. 예, 진정 올려주신 것처럼 성경을 대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일 또 성령님의 깨우치게 하심을 소원하는 일 정말 필요합니다. 잘하고 계시다 생각되고요. 이 일들이 정말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위하여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분께서 또 귀한 청취자께서 에스겔 다니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자적으로 대할 때는 어려운 말씀이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학자의 영으로 학자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면 그 어떤 말씀이든 못 깨우칠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여 말씀에 담긴 신비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말씀 너머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해 또한 소원의 은혜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청취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에스겔 다니엘서 성경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만 하나님 그 일들이 더더욱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성경 전체를 듣고 배우며 익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함으로 더 귀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8151번님을 통하여 보여주옵시며 우리 8151번님 하나님 말씀을 진정 깨달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당하는 가운데 지치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중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8151번님 축복합니다. 395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친정아버지가 뇌경색이 와서 안면마비와 좌측편마비가 왔습니다. 스텐스 시술을 해야 하는데 MRI와 CT 검사 결과 혈전이 발견되어 안정화 과정에 있습니다. 또 선망 증상이 심해서 화를 너무 많이 내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병인 분들이 힘들어 다 그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간병 중이신데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셔서 건강이 무척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장염으로 몸에 열이 나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계십니다. 혈전 안정화될 때까지 재활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으로 옮기려는 중인데

마땅한 병원도 잘 구해지지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병원비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망 증상이 완화되고 밤에도 편히 주무시게 해주시고 혈전도 속히 안정화되어

0: 하셨는데 네, 선망 증상 겪으실 때 참 어렵더라고요, 사실.
1: 예, 그렇죠. 네. 예. 아, 이 선망 증상까지 겪으실 정도면 상태가 네. 아, 중하다, 위중하다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 괴로움 가운데 계시겠다 싶습니다. 네. 특별히 어머님께서 간병 중이신데 또 녹록치 않은 상황이신 것 같아 더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길게 보내주실 만큼 참 답답하시고 속상하시고 또 간절한 은혜를 바라시는 우리 3956번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제가 느껴집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3956번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친정 아버님 뇌경색으로 인하여 또 현망까지 오는 그러한 연약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이로 인하여 가족들이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된 간병자로서 애쓰고 힘쓰고 계시오나 그러나 어머님 또한 녹록치 않은 상황 형편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혈전으로 인하여 또 안정화를 기다리고 소원해야 하는 과정에도 있습니다. 재활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마땅한 병원도 구해지지 않아 더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병원비도 엄청 나오고 있어 더더욱 경제적으로 부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빌고 소원하니 다르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회복시키시고 결국 거룩해 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3956번님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선망 증상 완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도 편히 주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작용이 모든 인지의 기능이 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전도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스텐스 시술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병상의 삶이나 속히 일상으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가 병원비 또한 잘 조정이 되어 큰 부담 없이 아버님을 잘 치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간병인 분도 합당하게 구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아가 재활병원까지 순적하게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고비 한 고비 넘어야 되겠습니다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고 기도하며 기도하게 하여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응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3956번님의 이 눈물 어린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날마다 굳게 서서 그 길을 전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0: 포항 극동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으로 포항 극동 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66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새 성정 건축하기로 공동의회 결의한 지가 6년째입니다.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저희 교회 부부 집사님이 동시에 암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몸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예, 예, 교회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믿음의 공동체원들의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아, 지금은 뜻대로 원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 괴로움 가운데 계시리라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와 뜻이 있으리라, 후에는 반드시 알게 되리라, 그와 같이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667번님의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교회 새로 건축하기 위하여 결의하였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하지 못하는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간구의 소원에 따라 속히 착공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모든 형편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첫삽을 함께 뛰며 더더욱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고 또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되오니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적하게 원활하게 이루어 주시옵시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부 집사님 동시에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상황 또한 기도 제목으로 올려

0: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레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안수마찰하여 주셔서 즉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두 분에게 들려주옵소서. 들려주시면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포의 근원, 병마의 질고 등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고 소원하옵나니 기도하는 즉시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는 상관하지 관계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낙심 중에 계시겠사오나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치료하여 주시는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이와 같은 문제들을 1067번님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오니 우리 청취자의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2667번님 축복합니다. 049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8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6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구하게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도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0: 네. 예. 아이고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셔서 참 뜻밖이시고 네. 또 답답하시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자로 봤을 때는 직장을 그만두시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금 시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은 낙심이고 또 절망 가운데 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0493번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8년 동안 정말로 애쓰고 힘써서 직장 생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6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는 상황을 겪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0493번님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합당한 직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남는 풍성한 소출 열매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공유하며 구하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결국 잘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 안정을 이루면 또 다른 은혜들을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겠나이다. 그 모든 지경까지 순적하게 원활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직장을 얻고 금세 속히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시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811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님 오른쪽 가슴 밑에 아프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완전 치료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시도록 특히 장과 위와 뇌를 지켜주셔서 강건한 모든 기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상처드리고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전능의 주님께서 위로 치료 회복해 주시기를 또 건강히 오래오래 사시고 강건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또한 여동생 원혜준 허리 무릎 주님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어머님을 위한 기도이시고요. 그리고 여동생을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예, 또 어머님께서 많이 아프시고 또 병중에 계셔서 또 어려움 가운데 계시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대화하다가 또 속상한 마음에 또 네. 예, 마음

0: 몸에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 그렇게
1: 네.
0: 생각이 됩니다. 예, 진심은 아니셨을 거라 어머님께서 아실 겁니다.
1: 네.
0: 그래도 함께 더불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심령 위로해 주시고 병환을 회복해 주시기를 중보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8118번님,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병환을 위해, 회복을 위해, 치료를 위해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어머님 고쳐 주시옵소서.
1: 아멘.
0: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사도 잘 하시게 하시고 특별히 장과 위, 뇌를 지켜 주셔서 강건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한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머니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혹여 입으셨다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안타까운 마음에 했던 말이라 그와 같이 어머님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알고 마음을 녹게 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이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더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더불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중보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 삼아 주옵소서. 성전의 발걸음을 내어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만나 인생 기쁨을 얻는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동생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동생분 허리, 무릎 등 아픈 부분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고쳐 주옵시며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고쳐 주셔서 주님께서 행하셨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머님 또 여동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믿고 주님 믿고 사는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즉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더 기대하는 8118번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46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이사를 가기 위해 필요한 물질 채워주시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평안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이사를 간다는 건 참, 네, 뭐 좋게 갈 수도 있고 나쁘게 갈 수도 있지만, 네, 이 가정이 이사를 간다는 거는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0: 예, 그런 것
1: 그쵸?
0: 같습니다.
1: 네. 축복하고,
0: 예, 아, 참, 일단은 뭐 축복한다, 축하한다
1: 네.
0: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겠죠. 또 버려야 될 것도 있겠고, 새로 구입해야 될 것도 있겠고, 또 청소하는 일들도 있겠고, 참 여러 가지 계획들과 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사뿐만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가정이 화목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신 것 보면 더
1: 네.
0: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6466번님의 기도의 제목, 이사를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사의 모든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준비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순적한 이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쁜 복된 이사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사 이후에 새로운 곳에서 가정 생활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 주님께서 화목뿐만이 아니라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가족끼리 우애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곳에서 서로 독려하며 이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처소가 날로 날로 복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걱정, 염려, 근심이 있거든 단 하나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옵시며 좋은 것이 있거든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0: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경호원이 되어 주시고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이 가정이 흥왕한 가정, 왕성한 가정, 형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466번님 이 일들을 기도를 시작함으로 준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포항 우창교회 김완중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경남 광염교회 전광섭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지금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받은 은혜들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누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경제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어려움도 있사오니 양극화 현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은 온전한 질서 속에 건강한 가정으로, 영적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2026년 7월 7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선뜻 빠져나오지 못하는 무속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편견 없이 환대하고 오직 복음의 본질로 29년 동안 치유 사역을 이어온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1: 천안 명문교회 임종원 목사와 성도들은 매주 화요일 충남 천안 시내의 무속인 가정을 직접 찾아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돕는 선교 사역을 29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3월 임 목사가 복음 사명으로 처음 문을 두드린 이후 현재는 12주간 제자 훈련을 받은 교인 10명이 이 환대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은 신당 정리를 요청하는 무속인들을 위해 직접 신물을 철거하고 폐기하는 일까지 돕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0곳의 신당을 철거해 이들을 건전한 신앙 공동체와 연결했습니다. 세 차례의 큰 수술을 겪으면서도 남편과 사역을 지켜온 박옥진 사모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무속인들을 돕는 일이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속인들의 손을 묵묵히 맞잡아주며 이들의 새로운 삶을 돕는 섬김이 교계와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교주가 사법당국에 구속

0: 되더라도 외부의 수사를 핍박으로 위장해 오히려 내부 결속을 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이단 교주들의 사법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아가동산 김기순과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리고 JMS 정명석 등은 성폭행이나 횡령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뒤에도 조직과 연계 기반을 상당 기간 유지해왔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최근 신천지 이만희 씨가 당원 가입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 역시 내부적으로는 신도들을 단속하는 기회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와 정부 당국은 이단들의 교리 변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며 탈퇴자들을 품어낼 선제적인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가 강력한 지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 대규모 긴급 구호물자와 이동식 의료 인프라를 전격 투입했습니다. 사마리안퍼스는 자체 전용 화물기 4대를 동원해 총 145톤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를 현지에 수송하고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모두 갖춘 대형 이동식 현장병원을 설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마리안퍼스는 현장에 전문 의료진들을 급파해 지진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된 이재민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정수장비와 위생용품을 신속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안퍼스 측은 이번 재난구호 활동을 통해 상처받은 이재민들에게 치료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사랑을 온전히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사역 공동체인 킹스테이블 아시아가 서울 해성교회에서 창립 감사예배를 드리고 장애인 환대와 리더십 양성을 위한 전문 선교 사역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킹스테이블 아시아는 다윈 왕이 장애를 가졌던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 평생 함께했던 성경 말씀의 기초에 장애인을 복음의 주역이자 선교사로 세우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단체는 이를 위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신학 교육과 리더십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구호물자 공급과 해외 현지 선교를 책임지는 전문 미션기구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건강 문제나 안식년 등으로 국내에 임시 귀국하는 선교사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선교 지원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통합총회는 전국노회가 최소 한 개의 선교관을 마련하는 이른바 1노회 1선교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귀국 후 머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전국 선교관의 위치와 예약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전국 16곳의 교회가 선교관 제공에 동참했으며 서울 승리명성교회와 경기도 고양 거룩한빛 광성교회 등이 총회 선교관을 수시로 관리하고 필요를 채우는 연대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해외다문화 선교처 류현웅 총무는 이번 플랫폼이 선교 자원을 하나로 엮어 선교 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든든한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1도로 경북 지역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평양 25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성입니다. FEBC.
1: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2: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1: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의 김경아입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봤는데요. 영어 알파벳 A부터 G까지의 1, 2, 3 순서대로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어 안에 모든 철자를 더해서 100점이 되는 영어 단어는 뭘까요? 정답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돈, 머니도 아니고 사랑, 러브도 아니었어요. 정답은 태도, 마음가짐, 애티튜드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특히 마음가짐에 따라서 인생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해드릴게요. 나의 행복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너무 슬퍼서 오랫동안 나는 그것을 불행인 줄 알고 내던졌다. 행복을 행복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인생을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다 축복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69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시편 54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리고 2절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구원할 자, 변호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제 기도에 응답할 이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아뢰는 것입니다. 다윗은 친족에게 배신당하고 숨은 곳까지 밀고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일상에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은 절박하다 못해 더 나빠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을 갖고 견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느지막히 찾아온 장마철,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이 기간이 되면 촉각을 곤두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묻어둔 북한군의 지뢰가 집중호우 때문에 남쪽으로 떠내려올 수가 있어서 군 당국에선 거듭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일대에선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고 하죠. 하천을 통해 지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뢰로 추정되는 미상의 물체를 발견했을 땐 절대로 만지지 말고요.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휴전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지뢰가 이미 오래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불과 2년 전에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를 추가로 매설한 것 같다는 보도가 있었죠. 매일같이 장벽을 올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뢰를 매설하고 남과 북은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남과 북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기도의 한 줄로 함께 해주세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그 기도를 함께하고 계신지 계신 곳도 궁금합니다. 어디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무어람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이나 여러분이 계신 곳 지역까지 기다리면서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첫 찬송 믿음으로 살겠네 함께 했는데요. 이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하얼빈에서 보내요. 우리 하얼빈에서 애청하고 계시는 청취자분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이동하는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새싹회원 찾아오셨는데 어디서 이동 중이실까요? 우리 군 장병들을 지켜주세요 라는 0490님의 기도에 한 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뢰 피해 같은 일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하시면서 수원에서도 기도에 한 줄로 출석해 주셨어요. 의정부에서 점심 식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오늘 또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로 오 해피데이 출석 인사 기다리고 있고요. 신청 찬송 있으시면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출석합니다. 남자 아나운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시면서 7352님께서 새싹회원이신데 물어보셨어요. 그동안 애청자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첫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우리가 한 주씩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찬양과 함께 격주로 만나뵐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문자 보내주셔서 우리 7352님 반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첫 문자 주셨으니까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출석 인사와 기도의 한 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출석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이 기간 우리 서머 스페셜에 특별히 또 만나보는 한뼘 차이 특집 시간 북한의 상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썸머 스페셜 기간에 함께하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울산에서 듣고 계시는 5495님도, 점심 식사 하시면서 듣고 계시는 1103님도, 집에서 애청하고 계시다는 우리 새싹 회원 3797님도요. 오늘의 한 뼘을 함께 좁혀가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상식 퀴즈로 썸머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그 한 뼘 한 뼘 총 두 뼘을 좁혀갈 준비 되셨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한 뼘 첫 번째 상식, 어제처럼 보기를 내어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일까요? 어떤 연령대의 탈북민분들이 가장 많으실지, 저도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20대, 2번은 30대, 3번은 50대.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 1번이 20대가 가장 많을까요? 30대가 가장 많을까요? 50대가 가장 많을까요? 요거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힌트를 드리기도 전에 가장 먼저 도전해주신 우리 3392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선물을 드리며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조금 북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승세를 타다가 꺾이던 때가 있었어요. 북한의 그 정치가 세대가 교체가 되면서 조금 강화하면서, 다시 말해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들어왔던 젊고 패기 있는 그 나이대가 지금 몇 연령대일까요? 아직 너무 생각해야 되는 문제죠. 그래도 우리 잘 맞춰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20대, 30대, 50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20대 분이 가장 많을지, 30대가 많을지, 50대가 많을지. 7368님의 요 이야기처럼 제 주위에는 전부 이 연령대시더라고요. 북에서 오신 분들 날씨가 후덥지근하니까 많이 더운데 더운 날씨에 힘내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어떤 연령대가 많을지도 궁금한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목마른 내영혼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가 지금 북에서 오신 분들, 지금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인지를 내어봤어요. 1번이 20대, 2번이 30대, 3번이 50대인데,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40대도 많을 것 같아요 라고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일단 40대는 없기 때문에 20대, 30대, 50대 가운데 정답은 저희가 두 번째 상식도 남아 있으니까요. 정답은 3번 50대입니다. 아까 한 분이 그러셨어요. 알쏭달쏭하지만 아마도 30, 40대가 아닐까요? 5757님. 그리고 20대 패기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3644님. 맞아요.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나이로 따지면 20, 30대가 정답이에요. 20, 30대에 들어오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신데, 혹시 고난행군이 언제쯤 일어났는지 많이들 알고 계시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일어나면서 이때 탈북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3644님이 말씀하신 패기 있는 분들, 20, 30대 분들, 이분이 지금은 50대가 되어서 지금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드려야죠. 다시 생각해보니 50대인 것 같습니다. 틀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012님, 저도 항상 이런 고백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012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제주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50대인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외쳐주신 8389님. 근데 그쵸. 운전 중이어서 긴 문자는 생략합니다. 3번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이 50대를 생각하신 그 이유를 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정차하시면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통일을 대비하기에, 준비하기에 참 다양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 하셨는데, 이제 원고를 보신 건지 저희가 두 번째 상식 퀴즈로 준비하고 있는 요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0684님. 일단 저희가 선물을 드리면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함께 할게요.

탈북민 분들 중에서 오늘도 근데 퀴즈를 맞춰주시면서 제 주변에는 50대가 많았어요 하시면서 맞춰주신 분들이 더러 계신데 이두 번째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를 나눠주시기를 기다려 볼게요. 탈북민 중에서 우리 이곳에 정착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이게 조금 비슷비슷하고

그 차이가 적으면 제가 문제로 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요거는 더 좀 생각해보기 쉬운 게 간증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관련 프로그램이나

오답률은 적지만 첫 번째 상식보다는 참여율도 적네요. 참여율이 적은 만큼 여러분 선물은 뭐 더 당첨될 확률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근데 이곳에 정착하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도 이게 현저히 요 성별이 더 많기 때문에 남자는 중국으로 가나요? 5216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으로 건너가신 그 무수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다시 건너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는 그 성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정답이랑. 8482님은 오늘도 저는 만납답니다 하시면서 오늘 만나신 분의 성별은 어떤 분일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할 때 이 적은 요 성별분들을 뵙는 게 훨씬 더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는 여기까지 하고요. 샵 1069번으로 여성분이 더 많을지 남성분들이 더 많을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두 번째 우리 북한 상식. 탈북민 가운데 여자가 더 많을지 남자가 더 많을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 남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0091님 얘기해 주셨고 6585님은 저희 교회에도 돌진한 딸아이와 북에서 온 자매님이 다니고 있어요 하시면서 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사연 읽어주시면서 힌트로 정답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남성은 중국으로, 여성은 한국으로 라고 생각해요. 8087님. 그쵸. 근데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답에 비슷한 것 같아요.

같아요. 중국으로 가는 요 성별의 비율, 그리고 한국으로 오시는 비율. 그리고 한 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답을 도전해 주셨는데, 여기서 힌트를 한번더 드리자면, 북한에서 지금 그 경제 생활을 하는 주체가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이게 조금씩은 변화가 돼서 지금은 이성별이 더 많거든요. 북한에서 배급제를 하고 직장을 여기 여기를 배치를 해주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요 이렇게 반대 성별은 한 성별은 조금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요 성별이 경제적인 주체 활동을 하면서 중국으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몰래 이렇게 나가다가 그곳에서 탈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좀 힌트가 되었을까요? 샵 1069번으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성별이 더 많을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할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를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지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함께 오늘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상식 퀴즈,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여자가 더 많을지 남자가 더 많을지, 지금 경제생활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성별은 어떤 성별일지, 아, 또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 한 분께서는 맞아요, 저희 간증을 들을 때면 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9908님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가게 손님이 많아서 OFD 놓치는 줄 알고 슬펐어요. 손님 보내고 글 씁니다. 오늘 안 놓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희가 정답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정답을 맞춰주신 9908님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찬양 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자신이 없지만 듣기만 하지만 자꾸 보내고 싶어서 한번 도전해 봅니다. 3249님, 여자가 정답인가요? 여자가 정답이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신감을 내어주셔서 도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몇 분 더 선정할 텐데요. 일단 그 여자가 더 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지금 장마당,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서 경제생활을 좀 주도하는 그 주체가 여자가 훨씬 더 많아졌대요. 그리고 중국에 나가는 건 남성, 이곳에 오는 건 여성이 아닐까요? 하신 분도 계신데 북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여성은 눈에 좀 덜 띄고 중국에서 일하기 쉽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 흔히들 아시는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가는 거지만 북한 식당, 중국에서의 북한 식당 그리고 몰래몰래 일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여성분이시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통계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인권단체나 정부에서는 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까지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요. 수십만 명의 우리 북한 주민들이 중국 땅에서 몰래 살아가고 있는 중에 여성분이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곳에 오신 분들이 아까 우리 9434님이 친히 또 검색하셔서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여성분이 72%, 남자가 28%라고 하네요. 맞아요. 차이가 참 크죠. 7962님은 답을 보내면서도

아픈 퀴즈인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북한 땅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의 한 줄을 바로 또 올려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도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대프리카인 대구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땀 흘리고 방송 듣고 있으니까 선물 주세요. 0697님 감사합니다.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지금 에어컨에 있지만 우리 더위 가운데 계신 분들, 특히나 일하시는 그 일터에서 더위 가운데 계시는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최근 들어 에어컨이 조금 유행한다고는 하지만 평양을 중심으로, 또 고위급을 중심으로 그렇게 유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북녘 땅에서도 이 무더위 가운데 있는 주민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퀴즈 상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두 문제 모두 정답인 것 같아서 기대해봐요. 아, 이거 제가 놓칠 수도 있었는데 직접 적어주셔서 감사해요. 7486님도 제가 선물 보내고요. 제 주변에도 탈북민 여성분들이 꽤 계세요. 8821님. 와, 이미 그 작은 통일의 모습을 살아가고 계세요. 같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도 여성 가족분이 계셨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327님 감사합니다. 엄마는 참 위대하죠. 그 엄마는 자식 행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 여성 탈북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0684님 와,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북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 강을 건너는 게 사선을 건너는 거잖아요. 그 결단을 하시고 혼자서 그 강을 건너시는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이곳까지 오는 그 사선을 수많은 산과 강과 또 하늘을 가로질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 때문에 아까 한 청취자분이 마음이 아픈 퀴즈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오 해피데이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서 또 극동방송 가운데 우리 북녘의 소식을 듣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간증을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요. 제가 조금 더 우리 선물 당첨자는 방송이 끝나고 선정해서 샵1069번으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시니까요. 샵1069번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도드렸는데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와, 이런 마음이 저는 더 감사드려요. 북한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품고 기도하고 하나 되어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바로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산을 쌓아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도 한 뼘 한 뼘 더 좁혀갈 예정이니까요. 내일 오해피데이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해피데이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헤이어라는 남성은 42살에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한 여자의 남편이었던 그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의 삶은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라라는 여자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그는 8년이 지나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가슴 보형물을 제거했고 이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별에 대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 재혼까지 성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사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날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성 호르몬 주사와 성전환 수술 등으로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성별 자체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계 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 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한 10여 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접한 거는. 예, 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 한번 듣기 시작하니까 다른 채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이어폰을 꽂고 예, 극동방송을 계속 청취하고 있고요. 어떨 때는 잘 때도 그냥 방송을 켜놓고 삽니다. 항상 극동방송이 친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서 예.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순애 권사님으로부터 직접 본인 소개 들어봅니다.
1: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고요.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 김순애 권사입니다. 병원에서 36년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화 업무와 그다음에 전관 방송을 하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오픈 멤버고요. 지금까지 한 직장을 계속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김순애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고 더 큰 복을 누린 해입니다.
1: 굉장히 저한테 크나큰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어떤 짐이라 그럴까요? 무게가 느껴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을 제게 계속 요청하면서도 전파 선교사 가입을 못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제가 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입을 했고요. 2013년도에 가입을 했거든요. 2013년을 마감을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에 12월에 가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이 다 치유가 되었고 해결이 되었고
2: 김순애 권사님이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면서 받은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제가 2015년에 저희 딸과 아들에 대해서 2015년 6월 달에 전파 선교사 모집을 하실 때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방송사에 드려서 저희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약대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같이 함께 부탁을 드리면서 아들과 딸 이름으로 또 그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딸이 졸업하기 전에 미리 대한민국에서 그 또 빅3 뭐 이렇게 하는 병원들 중에 탑이라고 하는 병원에 지금 합격까지 최종 합격까지 됐습니다. 저희 아들 또 군대 문제가 해결이 돼서 1월 달에 제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이런 걸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0: 하며 기도할 때 너의 등을 탁 때리시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감동을 엄마에게 간증하던 그 믿음이 엄청 그립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딸과 아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회복되어 엄마와 함께 교회도 다니고 가정예배도 드리는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늘 기도한다. 또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엄마에게 맡기신 기업인 나의 딸과 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순이나 광수야, 엄마가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의 기쁨이자 보람인 딸과 아들 사랑해.
1: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순애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했지만 저희 가정이 정말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친정엄마하고 동생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동생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받지 못하는 그 대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좀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동생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그런 모든 대금이나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 손해 나지 않는 그런 예,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순애 권사님이 이 복된 자리, 전파 선교사의 자리로 방송가족 여러분이 함께 나아오시기를 권면합니다.
0: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렵게 시작한 전파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저희 온 가족들, 제가 저희 아들, 딸, 저희 어머니, 동생 다 해서 전파 선교를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더 전파 선교 헌금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극동방송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해주고 계시잖아요. 극동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예, 전파선교 가입도 해주시고 항상 애청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또 전파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동역해 주실 방송가족 여러분을 저도 축복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맥추절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맥추절을 지키라.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아, 오늘이 맥추절이구나.

기억해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이는 내가 수고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땡볕에 땀 흘리며 일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애쓰고 힘들게 일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여러분이 수고한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초태생,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첫 열매 거두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리 농사를 지어서 이제 보리 수확할 때까지 식량이 떨어지는데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그게 보릿고개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밥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리고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한 곳에 잠잘 수 있다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야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배가 불러야 예술도 발전하고, 배가 불러야 체육 활동도 하고, 배가 불러야 문화도 발전하고, 배가 불러야 여행도 다니고, 배가 불러야 취미 생활도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배가 불러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21세기인데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밥 굶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가까이 아시아 지역에, 저 북녘 땅, 북한 땅에, 멀리 아프리카에, 여러분, 전 세계에 밥 굶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포항 땅에는 밥 굶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항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매달 포항 무료 급식소라는 곳에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는 밥 굶는 사람이 없을까요?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불리 밥 먹는 거에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뭐 노력만 하면 되지 뭐,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내 입에 밥 한 숟가락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식사 기도. 하나님, 점심 먹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하고 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아예 주기도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할 거리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온갖 스트레스 받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이, 그거 이겼어야 되는데 축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6.3 지방선거 이후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고요. 나라가 되어가는 꼴을 뉴스를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세계적인 스트레스만 연구한 세계적인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스
쉘리라는 바-

박사님이 있어요. 그 한스 쉘리 박사님이 나이가 많아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하면서 마지막 이제 은퇴 고별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수천 명 들어가는 큰 강당에 학생들,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고별 강연을 하는 거예요. 고별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교수님 강의를 들을 수 없다고 하니 학생들이 뭐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교수님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한스 쉘리 박사님이 스트레스에 관해서 한 시간 아주 주옥 같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마치니 그 강당에 모여있던 교수님들, 학생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친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복도를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대학생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교수님 앞을 가로막으며 질문을 한답니다. 박사님,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박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말씀하세요. 박사님, 요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복잡하게 말씀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한 시간 강의한 걸 한마디로 말하길래. 그러자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예.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한마디 방법을 말하라 하면 appreciation, 감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라고 세계적인 스트레스 전문 한스 쉘리 박사님이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뭐 물자가 넘치고 풍요롭습니다. 분리수거하는 곳에 가보면요, 온갖 쓸만한 것이 다 버려집니다. 왜? 풍요로우니까. 그뿐입니까? 지식도 풍요롭습니다. 요즘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지식이 풍요로운지 인간의 지혜를 능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 자동차가 넘쳐납니다. 거리거리마다 자동차가 막 풍요롭습니다. 그뿐입니까? 입는 옷도 뭐 풍요롭습니다. 뭐 집에 여러분 안 입는 옷이 아마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모든 게 다 풍요로운데 그런데 한 가지 궁핍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감사. 감사가 궁핍합니다. 특히 요즘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데, 믿음도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라는 단어조차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감사가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감사가 없는데 무슨 만족이 있고 거기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요즘 힘들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괴로운 일도 있고 마음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산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응용 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부르고 돈 잘 벌고 성공 출세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거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옷이 젖었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옷이 찢어졌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머리끄댕이 끄집어 당겨서 머리카락 빠졌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직 구원해 주심을,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하는 것처럼 지옥 갈 사람 구원해 주면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생전 감사할 줄 몰라요.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선물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온갖 것을 누리고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 사람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공산주의 사회에 없는 용어가 있다잖아요. 서로 간에 할 수 없는 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북녘당에는 없다고 합니다. 단테가 지은 신곡 가운데 지옥을 9층 3단계로 나온다는데 그 지옥의 맨 위층에 누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옥 맨 위층에 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렇지 않는데, 첫째, 감사하는 사람은 따지지 않는데, 둘째, 감사하는 사람은 삐지지 않는데, 셋째, 감사하는 사람은 빠지지 않는데. 설명을 좀 해볼게요. 감사하는 사람은 따지지 않는데, 아이고, 이거 따지는 사람요, 포항말로 속 시끄러워. 그냥 이러니 저러니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아유, 난요 그런 사람 보면 아주 가까이 하기 싫어. 목사님들도 꼬치꼬치 회의할 때 따지는 사람 보면요, 아유, 멀리하고 싶어. 감사하는 사람은요 따지지 않아. 웬만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지. 둘째, 감사하는 사람은요 삐지지 않아. 여러분, B씨는 결코 안 좋아. B씨가 잘하는 게 뭐예요? 흥, 채, 치까짓게. 이거 삐지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삐지는 법이 없어요. 그저 한 달 교회 나오다가 두 달 빠지고, 두 달 나오다가 1년 빠지고, 그저 툭 하면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아이고, 시험 들었대. 뭔 시험을 그렇게 많이 드는지. 감사하는 사람은 빠지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자리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빠지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자리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불평하는가? 예배 시간 안 나와, 기도 자리 안 나와, 봉사 자리 안 나와. 그리고 늘 불평만 해. 여러분, 빠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 자리 늘 참석하고, 기도 자리 늘 참석하고, 봉사에

다리에 팔 걷어붙이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려면요, 따라하세요. 따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빠지지 말자, 따삐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나올 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들이 빈손 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올 때 애굽 사람한테 달라는 대로 다 받겠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가죽, 옷, 온갖 금은보화 하나 가득 술에 싣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근데 그게 며칠도 못 가.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왔다고 모세한테 승질 부리고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이제는 조금 감사하다가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을 마시게 하니까 며칠 감사하다가 물만 먹고 살아?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니까 얼마나 맛나, 얼마나 맛있는지 이름이 맛나요. 그것을 배가 터지도록 먹다가 나중에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만 먹고 사냐고, 계기가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정력이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서 또 이 사이에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나중엔 또 뭘 불평해요? 모세 보고 빨리 안 간다고. 왜 빨리 안 가느냐고.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빨리 안 갔냐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또 온갖 트집을 잡아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긴 틀렸다, 못 들어갔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온갖 저주를 스스로 받잖아요. 그저 힘든 일이 생기면 주여, 애굽에서 430년 만에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스스로 저주받아 멸망길을 가는 게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생각하면 거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참 못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용케도 없는 것만 생각하며 불평을 합니다. 있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을 합니다. 참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가 있어요. 할리우드 유명한 톱스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지금부터 약 13년 전, 2013년도에 멀쩡한 가슴 두 개를 절제했어요. 암에 걸린 것도 아니야. 아직 건강해. 근데 그 집에 뭐 집안 내력이 있대요. 어머니도 이모님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안젤리나 졸리가 겁이 난 거예요. 어이구, 엄마도 이모도 그러니 나도 걸리겠네. 그래서 아직 멀쩡한데 멀쩡한 걸 예방수술을 했대. 예방수술을 했대. 미리 잘라냈대. 그리고 2년 뒤에는 난소와 나팔관까지 예방수술을 했대. 아직 병 걸린 거 아니야. 난소암 걸린 것도 아니야. 자궁 물혹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예방수술을 했대요. 여러분은 이런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너무 그분이 불쌍했어요. 아니 지금 멀쩡한데 감사하며 살면 될 것을 앞으로 걸릴지 모르니까 미리 잘라내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산다면
자를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 이다.

다음에 뇌종양 걸릴지 몰라 머리도 잘라내고, 아, 이 다음에 관절이 아플지 몰라 무릎도 미리 잘라내고, 그래야 돼요? 아니 지금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고 살면 되잖아요. 왜 그걸 미리 앞당겨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온 말이 뭐예요? 걱정도 팔자다. 아니 아직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사람,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떤 분들은 한국교회 미래가 걱정이라고 하면서, 한국교회 앞날이 걱정이라고 하면서 모여서 입만 열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한국교회가 끝장이라고. 아니 끝장 날 때 끝장 나더라도 지금은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넘어지게 하겠어요? 어느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유치부에 가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부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대답을 안 해. 여러분 누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대답해 보세요 했더니 그 아이가 비시시 웃으면서 자기가 주인이면서 어린아이가 볼 때는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주인 되신 예수님이 교회 그렇게 함부로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그냥 가만히 두면 원망 불평이 저절로 나와요. 농사짓는 분들 잡초는요 씨 뿌린 적도 없고 비료 준 적도 없는데 잡초는 잘 자랍니다. 근데 곡식은 주인이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절대 안 자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가 믿음이 잘 자라도록 내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쌓였다고 해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살아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아직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하게 웃을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고 노래하지 않아요? 지난 날 과거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다가올 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과 아픔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감사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부단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오랜 기간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언제 주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것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밖에 없어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이 볼품이 없고 작을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일에 감사할 때 거기에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0: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감사하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감사하면 기쁨도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건강도 회복되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도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예수님 믿음을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가족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달이 또박또박 월급 들어오는 거, 그 사장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문제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감사거리가 더 많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늘사랑교회 최득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44-9950번, 054-244-9950 늘사랑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2026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 새끼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간절히 찾고 계시면서 보물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문자 보낼 시간, 어플 메시지 보낼 시간입니다. 오늘도 꽁투 퀴즈 재밌게 준비했거든요. 정답 보내시면 맞힌 분에게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지금부터 출발!

0: 도우미
1: 퀴즈!
0: 호!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분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요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정답 보내시는 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께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셔야 저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줄 알게 됩니다. 교회 방학생들, 방학 아니면 종교가 없는 무교, 이렇게 정답 옆에다가 써주시면 그분들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1: 전영천입니다. 천사가 빠졌네.
0: 영원한 천사, 그거 빠졌네 오늘.
1: 네, 오늘. 예. 빠졌네요. 아이고.
0: 자, 고현 집사님도
2: 네,
0: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꽁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요. 잘 듣고 너무 웃지만 마시고 정답 보내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웃다가 정답을 안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예. 이게 문제. 이게.
0: 특별히 이제 방학생들,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예. 아, 이거 재밌다.
1: 예.
0: 이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우, 그래. 재밌네 하고 라디오 끄면 안 돼요. 정답을 보내셔야 됩니다.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장. 한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1: 한 줄로 쭉.
0: 아, 쭉쭉쭉.
1: 쭉쭉 한 줄로.
0: 그래가지고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있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무조건 선물을.
1: 아, 그럼요. 쭉 나갑니다. 쭉 나갑니다.
0: 그분들을 위해서 아주 예. 선물이 많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1: 예, 많이 준비됐어요. 아, 자, 아주 그냥 너무 차요. 너무 차.
0: 문자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목사님?
1: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마구마구 보내십시오.
0: 그렇습니다.
1: 우리 준비됐습니다.
0: 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1: 예.
0: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이 이제 샵 1069번은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예요.
1: 예.
0: 전국 어디서나 50번의 유료 문자인데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고
1: 예.
0: 어플 메시지는 공짜입니다.
1: 예. 예.
0: 극동방송 어플.
1: 어플 있습니다.
0: 어플 까신 분들
1: 예. 어플 깠습니다.
0: 그쪽으로 예. 회원 가입을 해야
1: 예. 그래.
0: 그래야 메시지를 예. 보낼 수 있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와, 전영천 목사님 기다려.

0: 드렸다고.
1: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8845번 님. 예. 자,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아주 좋아하고
2: 계세요. 벌써 재밌대요. 그러니까. 아,
0: 너무 재미에만 심취하다 보면은 정답
1: 아, 문자를,
0: 보내는 걸
1: 문자를 못 보내.
0: 특히 방학생들. 예. 방학생 무교생들 예. 옆에다가 꼭 몇 년 방학 예. 이렇게 적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무교생들도 그렇죠. 기다리고 있고요. 예. 힘찬 목소리 기다렸다고 또 4827번 님도 오셨고 벌써 재밌다고 일반인
1: 이거 어쩝니까 이거.
0: 자, 이제 다른 나라로 갑니다. 다른 세계로 갑니다. 예? 저희가 이제 꽁트 하니까요. 여러분 웃을 준비하시고 집중하시고 근데 끝에다가는 무조건 예, 저희가 퀴즈 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3: 자, 전국의 배고픈 영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곱 홈쇼핑의 메인 쇼호스트 고현입니다. 오늘 가져온 상품 두 번 다시 이 가격 이 조건으로 만나보실 수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단 한 번 초특가 타임 세일. 자, 냄새부터 맡아보세요. 국산 붉은 팥 100%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끓여낸 웰빙 야곱 팥죽입니다.
3: 예, 구성이 미쳤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뜨끈한 죽 한 냄비에 살얼음 동동 띄운 동치미 국물,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달콤한 설탕 고명까지.
0: 와우, 꽉 찬 구성 너무 좋은데요. 자, 결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오늘 카드는 안 되죠?
3: 당연하죠. 돈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닭 한 가지 현물 결제만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 댁에 가지고 계신 장작권. 그 장작권 딱 하나만 양도해 주시면 이 모든 구성을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자, 서두르시고 전화 주세요. 어머, 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었네요. 여보세요, 고객님?
4: 산에서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허탕쳐서 굶어 죽게 생긴 사냥꾼 애서라고 합니다. 아, 화면 보니까 침이 고여서 참을 수가 없어 그 죽 제가 삽니다.
0: 아이고, 애서 고객님, 목소리에서 이미 공복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자, 결제 조건 확인하셨죠?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명예로운 장작권 저희한테 넘기시는 거 동의하십니까?
4: 아, 그래요. 여기 장작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깟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야? 나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가져가, 빨리 죽여라 주어. 현직진 한단 말이야.
3: 네, 애서 고객님, 쿨거래 감사합니다. 장작권 양도 계약 완료. 바로 배송 출발합니다.
0: 애서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야곱 죽 세트 배송 완료됐습니다. 완료.
4: 와, 죽인다. 죽인다, 죽여, 촉촉. 야, 죽인다, 정말. ASMR. 아, 너무 맛있어. 와우.
0: 에서 고객님의 충동 구매. 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앞에 당장 배고픔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중한 영적 축복과 가치들을 너무 쉽게 넘겨버린 건 아닐까요? 야곱 홈쇼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에서가 사냥 후 몹시 허기진 상태로 돌아왔을 때 동생 야곱에게 장작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요구했던 이 음식은 무엇인가요?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갔어요. 동생 야곱에게 에서가 장자권 넘겨주는 대가로 요구했던 이 음식.
1: 예, 음식.
0: 저희가 꽁트하면서 했어, 답이 나왔어요.
1: 다 나왔습니다. 예, 다 나왔어. 네.
0: 그리고 막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막 뭐가 막 죽인다고 막 죽여, 아우 죽인다.
1: 완전 죽였어.
0: 아우 죽인다 막 이러면서.
1: 완전 죽였어. 완전
0: 그러니까 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는 주간식입니다, 여러분.
1: 예,
0: 주간식.
1: 예.
0: 내가 정답 알겠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1: 예.
0: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
1: 예.
0: 자, 빨리 보내도 선물 받을 수 있고 늦게 보내도 선물 받을 수 있고 마구잡이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분들 아무나 뭐 선정해가지고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1: 와.

0: 아, 죽인다.
1: 그 대신 이제 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이 예. 정답을 맞춰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그분들은 저희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니까 예. 방학이나 예. 무교라고 써 주셔야 예. 예.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몇 년 방학이라고 써 주시면 더 좋아요.
0: 그렇죠.
1: 몇 년 방학이라고 써 주시면 더 좋고 예. 교회 안 다니는 분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 주시면 예. 저희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팍팍 드립니다. 팍팍 드려요. 그냥. 완전히 그냥. 내가 선물 고를 수 있어. 아 거기다가 또 덩달아 또 소개한 분들 또 특 선물 드려.
1: 오, 와우. 좋습니다.
0: 예.
1: 자 어떤 분이 지금 피자라고.
0: 피자 먹고 싶어 피자. 장작권 피자 바꿀 수 있나?
1: 피자. 네. 그러게요. 아. 지금 뭐. 이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자 땡이었습니다. 땡이었어요. 예. 샵 1069번으로 예. 여러분께서 정답 일단은 주간식이니까 예. 주간식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자 방학생 무교생 받고 있습니다. 예. 방학생 무교생 어우 막 연기자 같다고 어우, 연기자급이네요 라고 모두
2: 와.
1: 모두라고 했네요 목사님.
2: 네.
0: 아 모두 안 되나? 나 지금 피자가 먹고 싶어.
1: 자,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정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네요.

0: 야곱의 축복. 네. 찬양했는데요. 아우 지금 저희가 놀래고 있습니다.
1: 야 지금 기절할 뻔했어.
0: 방학생들이 오늘 아우 뜨겁네요. 뜨거워. 뜨거워.
2: 와 오늘 완전, 온도만큼 완전. 오늘 3

0: 30도가 네. 넘는데 온도만큼 네. 뜨겁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들이 오늘 또 그리고 선물을 아주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예, 예.
1: 선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2: 예. 예.
1: 지금 방학생인데 아,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확 보내시면 됩니다.
2: 예.
1: 확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보기를 준비했잖아요.
2: 예, 보기를. 준비했죠.
1: 일단은 목사님 우리가 예. 지금 예. 목사님이 애서였잖아요.
2: 예.
1: 목사님이 애서였고
2: 예.
1: 야곱은 지금 야곱은 안 나왔어요.
2: 아, 예, 예. 노래가 나왔어 노래가.
0: 네.
1: 야곱은 노래가 나왔고 예. 우리 고현 집사님과 제가 쇼호스트로 변신해가지고
0: 네.
1: 장작권을 가지고
2: 예.
1: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쇼로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홈쇼핑으로
2: 예.
1: 꾸며봤어요.
2: 예.
1: 그래서 지금 에서가 장작권을 갖다가 이 음식으로
2: 예.
1: 야곱에다가 팔아버렸잖아요.
2: 예.
1: 그렇죠? 자, 이 음식은 뭘 그지? 오늘 목사님의 연기가 막 죽인다고 이렇게.
2: 아, 죽이면 네. 안 돼, 죽이면 안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1: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끝끝내 나는 피자다 이러면서 또 보는 사람도 있고. 자, 피자는 아니에요. 피자는 네. 아니고.
2: 땡땡, 땡땡.
1: 자, 그러면은
2: 예.
1: 보기.
2: 예.
1: 나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 예.
1: 보기 한번 목사님 예. 내주십시오.
2: 1번 팥죽, 2번 깐죽, 3번 식은죽, 4번 시래기죽.
1: 그렇습니다. 자,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2: 아, 전복죽도 있고요. 호박죽도 있고요.
1: 그러니까 사죽을 못 쓴다.
2: 있고, 반죽... 사죽도 있어요.
1: 후보로 적어 놓은 거를 다 지금 읽고 계시네, 목사님.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2: 예.
1: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2: 예.
1: 딱 땡기는 게 있습니다.
2: 예. 있어요, 그거, 그거.
1: 이걸로 장작권을 에서가 예. 팔았어요.
2: 예.
1: 야곱에다가
2: 예, 맞아.
1: 아, 얼마나 배고팠으면 아, 참.
2: 아, 저도 가까다 예.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한참 못 나잖아.
1: 그러니까 자, 샵 1069번으로
2: 예.
1: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면
2: 예.
1: 선물 받을 수 있고 통화 가능 쓰신 분들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2: 예.
1: 극동방송 어플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오늘 방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2: 예.
1: 목사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다 죽겠다고. 오늘 뭐 죽는 사람이 많네. 죽인다, 뭐
2: 죽이다,
1: 죽이다, 죽는다.
2: 시치시거리가
1: 식은 죽은 맛이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은
2: 예.
1: 우리가 아직 정답 발표하기 전에
2: 예, 제일 먼저 보낸 분,
1: 좀 빠르게 네. 보낸 분들 있잖아요.
0: 가장 빠른 분. 예.
1: 가장 빠른 분.
0: 대단해요, 이렇게 가장 빠른
2: 예.
0: 시간에.
1: 그다음 가장 빠른 6083.
2: 예, 축하합니다.
0: 와.
1: 6083. 아주 빠르게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아슬아슬하게 좀 늦게 보냈지만
2: 예. 중간도 괜찮아. 이제 막 시작이
1: 늦게가 아니라
2: 예. 이제 막 시작이야.
1: 그래도 빨리 보낸 0430. 0430번이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예, 축하합니다.
1: 축하드려요.
2: 예.
1: 중간은 가자 한번 해볼까요?
2: 그래,
0: 네, 중간 한번.
2: 우리 중간도 괜찮아. 항상. 중간. 중간. 가만히 있으면 중간가 항상.
1: 아. 자, 중간은 가자. 중간은 가자. 8943.
0: 와.
1: 8943 축하드립니다. 자, 저기 좀 뒤로 좀 가가지고.
2: 뭐 끝도 괜찮아. 마지막도 괜찮고 끝도 괜찮아. 무조건 드려 무조건. 예.
1: 자, 저기 뒤로 가가지고.
2: 예.
1: 1399.
2: 13. 와우.
1: 1399.
2: 네. 예, 축하합니다.
0: 와, 좋아요.
2: 뭐 하나 더 하나 더
1: 하나 더 하나 더
2: 하나 더, 예, 하나 더.
0: 와
1: 꼴등에게 선물 좀
2: 예
1: 재미있게 잘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잘 듣고 있대요.
2: 예.
1: 자, 5537.
2: 5537.
1: 아.
0: 와, 오늘 선물이 넘치네요.
1: 늦게 들어와도
2: 예.
1: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2: 예.
1: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 우리 전혀 괜찮아.
1: 그렇습니다.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이냐.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옆에다가 방학 무교 교회 안 다닌다라는 정체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생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려요. 잠시 뒤에 정답 발표합니다.

0: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윤상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깨라 보물 퀴즈 오늘 꽁트로 우리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 재밌게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학을 오늘 보내셨어요. 예. 일단은 팥죽이냐 깐죽이냐 식은죽이냐 희죽 희죽이냐 정답을 고현 집사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답은 팥죽.
0: 그렇습니다, 팥죽. 아니 팥죽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러니까. 애서가 그걸 팔아요, 장작권.
2: 아, 우리도 팔았잖아요 지금요.
0: 예?
2: 우리도 팔았어.
0: 우리도 팔았어요?
2: 지금 방금 팔았어요.
0: 팔았습니까? 네,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장작권을 팔아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애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간 거죠 목사님.
2: 물 건너갔어, 물 건너갔어. 사실은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쫓아가거든요.
0: 네네.
2: 눈에 앞에 보이는 거. 배고프니까 쫓아가고 삶이 힘드니까 쫓아가고 그러는데 그 쫓아가는 게 죽음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2: 오늘 이 시간 싹 돌리는 것도 이게 아니다 할 때 들려질 때 빨리 유턴하셔야 돼요.
0: 그러니까.
2: 그게 필요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인생에 팥죽 같은 거가 참 많잖아요.
2: 아,
0: 그거 보다가 여행이 팥죽이 될 수도 있고 주일날
2: 그렇죠.
0: 한두 번 막 빠지면서
2: 맞아요.
0: 이제 이렇게 방학이 되죠.
2: 친구도 팥죽이 되고 물질도 그러니까, 팥죽이
0: 그렇습니다.
2: 되고 뭐 건강하겠다고 띠박질하면서 등산도 팥죽이. 뭐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 등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0: 네. 예. 자, 오늘 방학생들 많이 주셨는데 오늘 잘 오셨고요. 여러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화 연결을 하고 전화 연결이 생방송 중에 안 되면 방송 후에 저하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또 전화를 계속 돌리도록 하겠고요.
2: 그렇죠.
0: 무조건 선물을 방학생들 무교생들에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전화 되는 분들 한번 전화해서 어떤 선물을 받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우리 같이 또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기도하고 자, 우리 방학 중에 최고의 방학생.
2: 오우, 대단해요.
1: 몇 년인가요?
2: 3073번님. 뭐 대단한 건 아니네요. 뭐 한 세대인데 뭐.
0: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방학생 중에서는 방학이 제일 그래, 길어가지고.
2: 아, 예.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0: 받으신 것 같아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예, 예.
3: 자.
0: 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전화 받아주셔서.
3: 안녕하세요.
0: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집이죠, 집.
3: 저 경남 양산이요.
0: 양산. 경남 양산. 네. 집이세요, 지금?
3: 아니, 차 안에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라디오에서 지저다 번호가 나와가지고.
0: 가려고 하다가? 타이밍 너무 죽인다.
2: 아니, 죽인다 그래.
3: 제가 전화 가능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2: 아니요, 받으실 줄 아니까.
0: 근데 일단은 오늘 최고의 방학생이어가지고요. 25년.
3: 깜짝 놀랐네.
0: 깜짝 놀랐어. 혼자 지금 어디 가시려고 준비 중이셨어요?
3: 네, 이제 병원을 좀 가려고.
0: 병원에 가려고? 그래. 잠깐만.

0: 저희가 통화 한번 합시다.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1: 방송 들은 지는 좀 됐어요.
0: 좀 됐어요. 오늘 새싹으로 문자는 처음 주셨네요.
1: 네, 처음 어제 정말 큰 그걸 받고
0: 어제 뭘큰걸 받았어요?
1: 네.

0: 얘기하면서
1: 네 맞아요.
0: 주님
1: 맞아요.
0: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들려드릴 때
2: 제가 눈물 나려고
0: 그때 몽글몽글 네. 하셨구나 마음이.
1: 아. 네, 그 노래 제가 중학교 때
0: 그러니까
1: 너무 좋아했던 해가지고
0: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오프닝에서 네. 옛날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선교에 관한 책 그 얘기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 옛날에 썼던 네. 일기, 옛날에 불렀던 찬양, 옛날에 들었던 설교들 우리 한번 네.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2: 예, 예, 예.
1: 야,
0: 어제 오프닝이 우리 3073번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에게 쓰게 하셨네.
2: 와,
1: 와
2: 소름 돋아 지금.
0: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진짜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자를 보내야겠구나. 결심하셨군요.
1: 네, 네, 사실 어제 보내고 싶었었는데 운전 중이라서 못 보내고 오늘 조금 앉아가지고 오늘 근데 너무 재밌는 꽁트를 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
1: 저분들 다 뭐지?
0: 저기 지금 배우 하셔도 되겠다고 목사님.
1: 맞아요.
0: 우리 목사님 팬이시죠? 예.
1: 아우 진짜 완전히.
2: 아, 그러니까 잘 생겼어요.
1: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 좀 빨개지셨네. 자, 우리 3073번님 우리 선물 어떤 거 있는지 기억하세요?
1: 아, 저 기억은 많이 했는데.
0: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유산균. 아우,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유산균
1: 선물
0: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어제 것까지 같이 드려 그냥.
0: 어제 것까지?
2: 하나 더.
0: 하나 더.
2: 아, 풀때 곡간 풀 때 완전히.
0: 그럼 커피 하나 더.
2: 커피 하나 더.
0: 커피.
1: 네.
2: 와 분위기 맞다.
0: 아, 커피 하나 더.
2: 와 분위기 맞아.
0: 자, 그러면 우리 3073번님 우리 좋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한다. 하나님께로 내가 이제 돌아오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어제 그 오프닝 때 그 마음 있잖아요. 주님 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세요라고 저도 그때 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인가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3073번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2: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네.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5년 동안 주님을 떠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기억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2: 아, 이분은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
0: 예.
2: 네. 아, 있어요.
0: 자, 우리 3073번님 양산에서 네. 어디 교회를 소개시켜 드려야 될까요? 갈 교회가 있나요?
1: 아, 저 사실 집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저 제가 큰 교회를 안 다녀봤다 보니까 좀 네. 두려운 게 있어서
0: 네.
1: 좀 작은 교회를 지금 금방 서치를 하고 있어.
0: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크지 네. 않은 교회를 저희가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1: 네.
0: 이번
1: 네.
0: 주부터 꼭 가셔서 다음 주부터는 네. 또 즐겁게 더 이 방송 계속 들어주시고
1: 네.
0: 알겠죠?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해요.
1: 와. 고사님.
2: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와.
0: 자, 이렇게
3: 너무
0: 또,
3: 좋네요.
0: 그러니까요.
3: 네,
0: 이렇게 또 이분이 진짜 기분 좋게 네.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방학생.
2: 아, 빨리 또 해야 돼.
3: 네.
0: 두 번째 방학생.
2: 예.
0: 자, 또 한번 연결을 한번.
2: 오, 이분도 두 분도. 예, 7110번님.
0: 저희가 사전에 이게 연결이 아니라 지금 생방송 중에
2: 예, 예.
0: 이렇게 정답 보내신 분 가운데서 몇 년 방학이라고 주신 분
2: 주신 분 중에서 바로 전화 연결을 합니다. 21년 됐네. 7110번님.

0: 팥죽도 맞추셨고.
1: 네. 자, 네. 신호 가고 있습니다.
0: 예.
1: 일반 전화예요. 711 공부원님 꼭 받아주십시오. 나머지 분들도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방학이라고 보낸 분들. 저희가 전화할 거예요. 무교도 전화할 겁니다. 711 공부원님이 안 받으시네.
0: 한번 다시 해죠. 한번 다시. 한번 다시. 21년이라서 사실은 네. 시그널이 움직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고 하나의 앞에 나올 수 없는
2: 연결이 꼭 됐으면 좋겠네요. 예,
0: 됐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1: 자, 우리 711 공부원님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 저희가 일반 전화라고 합니다. 일반 전화. 오후 3시 시간대는 일반 전화는 그냥 받으시면
0: 네,
1: 돼요.
0: 받으시면 네. 돼요. 예, 예.
1: 보이스피싱 아니고 아주 좋은 전화입니다. 아유, 안 받으시네.
0: 아유, 이런 참. 이런 참.
1: 안 받으십니다.
0: 예.
1: 그러면 이번에 예. 우리 무교 한번 전화해 볼까요?
0: 예.
1: 무교.
0: 와.
1: 무교 한번 전화해
0: 볼까요? 예. 팥죽 맞추셨어요. 근데 아마 예. 옆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꼭 도움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유. 3062번님
1: 3062 무교생 전화 갑니다. 꼭 좀 받아주십시오.
0: 예, 1번 전화입니다. 1번 전화 자. 갑니다.
1: 여보세요?
3: 아, 네, 여보세요?
1: 반갑습니다. 운전 중이신가요?
3: 아, 아닙니다. 운전은 아니고 그 일하면서 그 해반 한번 문자를 했는데 연락이 왔네요.
1: 어우, 잘 됐네요. 잘 됐어요. 무교라고 보내신 분 맞죠?
3: 처음에 맞습니다.
1: 예?
3: 네, 맞아요.
1: 처음에 무교. 3062 3062번님. 지금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3: 저는 경기도에서 일하고
1: 경기도
3: 있어요.
1: 경기도 어디요?
3: 경기도 초월이라고 있는데.
1: 어디요?
3: 초월이요.
1: 초월?
3: 네, 곤잠 쪽이에요.
0: 아, 곤잠 쪽. 예, 맞아요.
1: 아,
0: 곤잠, 초월.
1: 곤잠, 초월.
0: 예, 예.
3: 네, 네.
1: 지금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면서 지금 방송을 듣고
3: 아, 예. 저희 팀장님이 이 방송을 좀 많이 계속 들으면서 일하셔가지고
1: 팀장님이요?
3: 네네. 그래서 한번 그래서 저랑 일 몇 번 저 집 많이 들어지면서 한번 몇 번 얘기 나와가지고
1: 예.
3: 한번 해봤는데 되네요.
1: 팀장님이 옆에 지금 팀장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3: 아, 네네.
1: 팀장님 옆에 계시는구나. 팀장님이 네, 항상 그리고... 이 라디오를 틀어놓으시나 봐요.
3: 네 맞아요. 일하면서 계속 틀어놓고 계셨어요.
1: 그래서 오늘 정답도 맞추셨고. 팀장님이 알려줬나요?
3: 네. 팀장님이요?
1: 예.
3: 네.
1: 팀장이 알려줬구나.
3: 네.
1: 그러니까 팀장님이 아주 죽이네 오늘 죽여.
3: 한번 해보내서 해봤는데 되네요.
1: 와, 진짜. 좋은 일터에서 좋은 팀장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네요.
3: 아, 네.
1: 자, 오늘 무교라고 보내셨는데 교회 한 네, 번도 안 맞아요. 나가봤나요? 아니면 어렸을 때 나가봤나요?
3: 군대 있을 때 말고는 없긴 한데.
1: 군대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좀 나가봤군요.
3: 근데 군대 있을 때는 뭐 선택권이 없었어요.
1: 진짜요?
3: 네.
1: 종교별로 이렇게 선택권 있는 거 아닌가요?
3: 아, 종교별로 선택 그나마 저는 기독교가 제일 편했기 때문에.
1: 아, 기독교가 좀 좋아서 어딘가는 갔어야 네. 되는데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서 그냥 갔군요.
3: 네, 네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옆에 계신 팀장님께서 가끔 이렇게 극동방송 들려주시면서 예수님 네. 얘기, 뭐 교회 얘기 한 번 정도는 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3: 피해님은 그냥 차 타고 하면서 그냥 좀 몇 번 말씀을 해주셨죠.
1: 그렇군요. 방송 들은 지는 그럼 꽤 되셨겠네요? 옆에서 일하시면서?
3: 네, 진짜 꽤 됐어요.
1: 예?
3: 한 몇 년
1: 됐어요. 막 이렇게 네.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이제 들으셨겠는데?
3: 그래요?
1: 전화 연결한 거는 못 들으셨나 보구나.
3: 이제 저가 이렇게.
1: 그렇죠. 일하다 보니까 또.
3: 한국에서, 네, 일하다 예, 예. 보니까.
1: 자,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3: 자세히는 못 들어봤어요.
1: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을 드리는데 고를 수 있는 기회들이거든요.
3: 그래요?
1: 본인 거 하나, 팀장님 거 하나 고르면 됩니다.
0: 그렇지.
1: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3: 네네.
1: 바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3: 잠깐만, 저 친한 형 들려가고 있거든요.
1: 예. 아니, 일단 본인 거 고르세요. 본인 거.

0: 여보세요.
1: 아 네.
0: 예, 어, 선 연어, 어떤 거?
1: 연어가 있다고요?
2: 예, 예 연어.
0: 연어 드려요?
1: 연어. 근데 네, 연어. 연어로.
0: 연어.
2: 예.
0: 자, 연어. 네. 자. 네. 자,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 팀장님 옆에 계시죠?
1: 네, 네. 네,
0: 팀장님 한번 바꿔 보세요. 팀장님.
1: 아, 네, 안녕하세요.
0: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네.
0: 저 김인수 PD인데요.
2: 장로님 목소리, 장로님.
0: 그러니까 목소리에 딱 뭔가 영적인 촥 뭐가 기름이 슉슉슉 흐르는데.
2: 예.
0: 팀장님, 감사합니다.
1: 아, 예.
0: 지금 우리 306이 청년인 것 같은데 전화 연결돼서 지금 선물 골랐거든요.
1: 아, 네.
0: 팀장님 것도 하나 드리기로 해가지고 팀장님 뭐 드릴까요? 새끼라 선물 가운데.
1: 전에 뭐 했나?
3: 좀 연어로 했어요.
0: 연어로 했습니다. 아,
1: 네. 저도 연어.
0: 알겠습니다. 예. 연어로.
2: 예, 오늘 자, 연어 잘 팔린다.
0: 우리 지금 306이 우리 무교생하고 연격기도 할 테니까요. 이 네. 이후에 우리 팀장님이 좀 잘 좀 옆에서 잘 케어해 주시고 네. 교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예, 네,
0: 우리 청년 다시 한번 바꿔 주십시오.
1: 네. 네, 여보세요.
2: 예, 예, 예.
0: 네. 자, 우리 306이번님.
1: 네.
0: 군대에서 잠깐 몇 번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1: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306이번 우리 형제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과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네. 한번 모셔서 나중에 천국 소망도 좀 갖고 그런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거든요.
1: 아, 네네.
0: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 한번 하시죠.
2: 예, 저 따라 기도하실 수 있으시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2: 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4: 아멘.
0: 자, 우리 306이번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1: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 형제님, 청년이 네네. 아주 이렇게 수용적이신 것 같아.
4: 네.
0: 이렇게 팀장님이 방송 들으라고 하면 듣고
2: 그러니까.
0: 정답 보내라고 하면 보내고 네, 이게 일터에서 쉬운 게 아닌데
2: 그렇죠.
0: 일단 우리 팀장님이 또 훌륭하신 분 같고 우리 형제님
1: 잘해주시니까
0: 네?
2: 예 잘해주시고
0: 잘해주세요. 그 팀장님이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팀장님이세요.
1: 아 네.
0: 아마 이렇게 보실 때 진짜 좋은 팀장님이실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에 그 예수님 믿고 교회 한번 나가 보시고.
1: 네네.
0: 그래서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게 되는 계기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2: 예, 이번 주에
0: 이번 주에 네. 곤지암이라고 했잖아요.
2: 예, 초월.
0: 팀장님이 곤지암에서 사시고 곤지암에서 교회 다니시나요?
1: 네 맞아요.
2: 그럼 팀장님께서 이번 네. 덕분에 그냥 뭘 이렇게 모시고 같이
0: 네, 팀장님하고 같이 가셔도 되고, 네, 아니면 다른 교회 저희가 소개시켜도 쓸 수 있으니까 방송 후에 네. 저희가 전화를 드릴게요. 또 주일날에 또 팀장님하고 같이 있기 싫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1: 그래서 방송에서 한
0: 그거는 방송 끝나고 우리 비밀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고요.
1: 네,
0: 자,
1: 알겠습니다.
0: 오늘 아무튼 전화 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 네. 수고하세요. 네.
2: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이야, 이렇게 또.
4: 오늘 유난히 너무 감사한 날이네요.
2: 그러니까
4: 진짜.
2: 말이에요.
4: 네.
0: 자, 유난히 감사하고 유난히 네. 또 바쁜 날입니다.
4: 네.
0: 방학생이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2: 네. 네, 또
0: 시간이 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빨리 가 오늘
4: 와
2: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네,
4: 엄청 오늘 문자가 네. 엄청 많이 왔습니다.
2: 자. 예, 8224번님
4: 네.

0: 자, 8224번님. 네.
1: 방학 15년인데.
0: 15년 방학.
1: 예. 가장 애매할 때, 가장 힘들 때.
0: 이분이 지금 되게 바쁜 중에.
1: 그렇죠.
0: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1: 예.
0: 네. 오타가 오늘 어마어마하십니다.
1: 아니, 뭐 두 개밖에 안 돼요.
0: 오타가 어마어마하신데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1: 다 알아들어요, 어, 우리는.
0: 다 알아들었습니다. 파죽이라고 했는데 파죽이고.
1: 예.
2: 네. 어,
0: 15런인데 15년.
3: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3: 감사합니다.
0: 예,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3: 네. 예, 많이 지금 방송 들었습니다.
0: 운전 중 아니시죠?
3: 차를 세웠습니다.
0: 차를 세웠어요? 어. 네. 어느 지역이세요?
3: 전남 광주입니다.
0: 전남 광주. 네. 15년 방학생 맞으세요?
3: 사실은 더 됐습니다.
0: 더 됐어요.
1: 더 가는
3: 예, 뜸뜸 다니긴 했는데 안 간 지가 한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아. 더 됐는데 그래도 15년 그 사이에 그래도 한두 번 가봤습니까?
3: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다가 또 멀리 일 다니고 그러면 못 가고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3: 화물차 운전하는데요.
1: 네.
3: 네, 다니면서
1: 화물차 운전하시는데 네,
3: 네, 은혜, 하나님 생각나면은 기독교 방송 틀면 우리 저기 저 듣고
1: 예.
3: 은혜 많이 받고 빨리 예.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0: 네 빨리 가야지 교회 가야지
3: 예 그리고
0: 우연히 듣게 됐나요 방송은 누구 소개로 네, 들었나요
3: 방송을 원래 기독교 방송을 좋아합니다
0: 아 원래 옛날부터 들었군요
1: 예예 예.
3: 예, 다녔기 때문에 예.
0: 다녔기 때문에
1: 예
0: 자 가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3: 네
0: 오늘 저희가 아주 그냥 잘 밀어드릴게요.
3: 응? 네.
0: 잘 밀어드릴게요. 일단 선물 투척합니다. 자, 선물. 어떤 선물 드릴까요? 아까 그 선물 중에서.
3: 커피를 좋아합니다.
0: 커피를 좋아하시면 예, 예, 예. 저희가 예. 더치커피도 드리고
1: 예.
0: 드립커피도 예. 드릴게요.
3: 예,
0: 두 가지 감사합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3: 네.
0: 그 대신 커피 드시고
3: 네.
0: 교회 가셔야 됩니다. 이제.
3: 빨리 가고 싶습니다.
0: 이번 주부터 가야 돼요. 어?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사인 주셨을 때 미루면 안 되고 이번 주부터 네. 가셔야 되니까 자 결단의 기도 목사님과 함께 하시죠.
1: 예, 저 따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3: 죄로 죽었던 죄를
1: 구원해 주시고
3: 보내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3: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3: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물차 하시기 때문에 예. 힘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자 우리 8224번님 가실 교회가 광주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건강한 교회를
3: 근교에 있습니다.
1: 있어요.
0: 갈 교회 예. 있습니까?
1: 예.
0: 그래요. 그럼 이번 주에 금방 이렇게 기도한 대로요 결단하셔서 용기 내셔서 꼭 가시고 다음 주에 문자 한번 주십시오 알겠죠?
3: 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예
0: 자 이제 마지막 네. 통화가 될 것 같은데
4: 네.
0: 알고 보니까 제가 예. 놓친 네. 분이 있어요
1: 와
4: 와우
0: 최고의 방학생이 네. 또 있었네요
1: 예 6256번님
4: 네
0: 30년 방학생이 있었어요.
1: 와. 와, 한 세대가 그냥 훌쩍 가버리네요.
0: 예.
1: 6256번님 방학 30년입니다. 아, 일반자랍니다. 일반자로 가니까 이렇게 싹 받아주시면 저희가 같이 통화하고 교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자, 30년 방학생 팥죽 맞춰주신 분 신호 가고 있습니다. 6256번님 오늘 첫 문자 주신 분인데
1: 예.
0: 오늘 초반에 주셨는데 제가 못 봤어요.
4: 네.
0: 30년 방학생이 있었습니다. 6256번님. 아, 어디 가셨을까?
1: 그래요.
0: 아, 자,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1: 예.
0: 한 번만
1: 예.
0: 더 해볼게요.
4: 네.
1: 예.
4: 아.

0: 6256번님 30년 방학이고 30년 방학 자 이제 받으셔야죠.
1: 말을 안 했다는 거야.
2: 자 예예예 예, 예.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네네 저 김인수 PD인데요.
3: 예예 예, 제가 지금 운전 중인데.
2: 운전 중인데 혹시 정차 가능합니까?
3: 아 정차가 안 돼요.
2: 정차가 안 돼요.
3: 죄송합니다.
2: 예, 아 아니에요. 30년 방학생이죠?
3: 예예. 예, 예.
2: 그럼 이따가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3: 예 알겠습니다.
2: 일반 전화 꼭 받아주세요.
3: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예.
3: 예.
0: 예.
3: 예.
0: 예, 좀 이따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2: 아. 예. 시간이
0: 네. 그래도 한번
2: 아이고, 한번 또 해요?
4: 한 번만 예, 할까요?
2: 한 번 더 해. 네.
0: 빨리.
2: 빨리 빨리.
4: 자. 피디 님, 빛의 속도로.
2: 자, 우리 4088.
0: 네. 예.
2: 4088
0: 갑니다. 4088님.
2: 네. 4088.
0: 12년.
2: 12년.
0: 12년
2: 12년
0: 4088 아, 일반 전화입니다. 일반 전화입니다.
2: 안
0: 일반 전화. 예.
3: 안녕하세요.
2: 네, 네,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네.
2: 12년 방학생 맞죠?
3: 네.
2: 운전 중 아니세요?
3: 아니에요.
2: 어느 지역이세요?
3: 여기요. 종로구 승인동이요.
2: 종로구.
3: 네.
2: 옆에 라디오 켜져 있으면 라디오 좀 꺼 주시겠어요?
3: 네.
2: 예, 예. 방송은 네. 예전부터 들었는데 오늘 처음 문자 주셨죠?
3: 네, 예전 여기는 저기 권사님, 장로님 하는 저기라 사업체라
2: 예.
3: 계속 듣고는 있어요.
2: 아, 거기서 일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시는군요.
3: 네.
2: 권사님하고 같이 옆에 있어요, 권사님들?
3: 네.
2: 오, 권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3: 네.
0: 근데
2: 12년 동안 방학인데 방송 네.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찔리고 가야겠다는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3: 아 조금
2: 조금
3: 이 교회 문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2: 갈등이 있어가지고 나오셨구나. 아
3: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시어머니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0: 아.
3: 그냥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해줘요. 너무 정 어느 정도 싫어해야지 근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2: 예예 예. 자 우리 4088번님 시간이 없어서
3: 네.
2: 일단 선물은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본인 원하는 선물.
3: 아직 그렇게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
2: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방송 끝나고 우리가 선물을 네. 네. 본인한테도 드리고 옆에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드리고 좀 드릴 수 있는 네. 거 할게요.
3: 네.
2: 방송 끝나고 저희가 다시 네. 전화 드릴 테니까 그 어려움도 네. 좀 얘기하시고 우리 다시 기도하면서 네. 네. 결단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3: 네.
2: 예.
0: 예.
2: 오늘 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0: 예, 예.
2: 잠시 뒤에 전화를 드릴게요.
3: 네.
2: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네.
2: 자,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이분까지 일단은 했지만 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4: 네.
2: 자, 오늘 멋진 연기를 보여주신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조현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루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1770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깨진 합창이 모아지고 찢어진 리듬이 회복되며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노래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며 창조 때 주어진 찬양의 본능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향한 애국편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마저도 영원한 합창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깨어진 삶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영원한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가로채어 세상과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끊어진 찬양을 이어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과 허망한 노래를 벗어버리고 가정과 일터,

0: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부담 갖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구원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버려진 인생, 또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죽은 분으로 우리를 섬겨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나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A마이너 RV 461번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비발디는 20여 곡이 넘는 오보에 협주곡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오늘 3악장에서는 비발디 특유의 리토르넬로 형식 합주 그리고 독주 다시 합주 독주식으로 구성되는 방식의 리토르넬로가 3악장에서도 주된 방식으로 연주되고 있고요. 이 작품이 20곡이 넘는 오보에 협주곡 가운데 가장 많이 연주되어지는 이유는 화려한 기교보다 오보에 노래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펼쳐지는 선율의 미가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발디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A마이너 RV 461번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연주 잉글리시 챔버

비발디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A마이너 RV 461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고전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하이든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 허버켄 번호 18번 가운데 3번 1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하이든의 초기 작품으로 바로크 시대에서 고전시대로 넘어가서 고전시대의 모든 형식과 양식들을 확립하는 시기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작품을 작곡할 당시에는 하프 C 코드를 위해 작곡되었는데 이후에 피아노로 많이 연주가 되어서 피아노 협주곡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품의 형식이 리토르넬로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방금 전 비발디의 작품에서도 함께 하셨듯 합주 그리고 독주, 합주 독주식으로 구성되어지는 협주곡의 양식, 이 양식들이 고전시대의 초기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하이든 특유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바로크 시대의 리토넬로 형식과 고전주의의 소나타 형식의 어떤 과도기적인 특징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 오늘 이 작품의 1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에프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 블라드미르 비바코프가 지휘하는 모스코 비르투오즈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카운트 테너 임형주의 음성으로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하이든의 피아노 콘체르토 1번의 1악장 비바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쇼팽의 전주곡 15번 D플랫 메이저 빗방울 오늘 이 작품을 블라드미르 아시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쇼팽의 전주곡 15번 D플랫 메이저 빗방울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어

쓰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을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며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침례교회 김광섭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시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감사를 배우는 학교라는 것에 등록을 하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첫 시간에 강사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주전자 하나를 올려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종이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약 5분 동안 이 앞에 있는 주전자로 인한 감사의 제목을 20가지 써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주전자로 인한 감사가 뭐야?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는 없고 세미나에 참석한 김에 이것저것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전자가 있었기에 물을 저장할 수 있어서 감사. 주전자가 있어서 물을 끓일 수 있어서 감사. 주전자가 있어서 물을 흘리지 않고 따를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쯤 적었는데 시간이 5분이 후딱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시간만 더 있으면 20개 다 쓸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고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점이지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가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등장하죠. 당시의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인한 이 전염력은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로부터 격리되어졌고 그리고 떨어져서 살아야 됐던 것이지요. 부모님이라도 자녀일지라도 우리 정말 가까이에 있는 아내와 남편일지라도 떠나보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살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나병 환자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과 그리고 그 열악함이라고 한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온갖 오물로 때때로는 우리 많이 먹지 못함과 그리고 씻지 못함으로 인한 질병이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나병 환자 전 이 사람들이 마을 바깥 그 외부의 입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그 앞을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에 멀리에 서서, 12절에 보면 멀리 서서, 13절 보면 소리를 높여라고 말하고 있죠. 멀리에서 예수님 향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옆에 마을에, 그리고 그 앞에 마을에 불치의 환자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약에 의해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을 터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 희망을 붙들기 위하여 소리 질러 높여 이처럼 예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은 나병 환자의 마음을 우린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들에게 큰 질병, 무서운 질병 하면 무엇입니까? 암, 아무래도 암이 떠오르죠. 여러분, 우리 당시에도 암이 있었겠죠. 하지만 요사이 암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아주 좋은 시설에서, 그리고 옛날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좋은 약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수술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쾌적한 환경 가운데 거합니다. 가족들이 오고 가며 돌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요즘의 병이라고 하는 건 환경이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 암에 걸렸다든지 큰 질병에 걸렸다면 그래도 마음이 지옥을 경험합니다. 처참함을 경험합니다. 고독감을 경험합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공포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질병 하나에 천당과 죽음을 경험하는데 이 시대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어떤 절박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요? 그와 같은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까이가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아라,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가만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문득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으로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여전히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병이 든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확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완전히 나은 사람이, 깨끗해진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피고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으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할 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나병 환자라면 몇 분이 제사장에게 달려가게 될까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그만큼 절박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이지요. 눈앞에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눈앞에서 그들의 몸이 회복됨을 경험하지 아니하였어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라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라는 소망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몸을 돌이켜서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기 나병 환자들은 절박했고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죠.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면 저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나은 것도 아닌데 가서 쫓겨나거나 돌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몸으로 반응을 보였고 그리고 가던 중에 자신들의 몸이 낫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지요. 나아서 제사장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가던 중에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걷던 중에 몸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 몸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감격했을 것입니다. 펄쩍펄쩍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뛰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어서 서로의 몸을 살피면서 너는 괜찮냐? 너는 괜찮냐? 살피는 시간들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만약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는 제사장에게 걸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전력질주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내 몸 봐달라고 내 몸 어떤지 확인해달라고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 한 여성이 있다면 자녀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릴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이제는 부벼볼 수 있다, 안아볼 수 있다는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면 그 아내를, 그 어린 자녀를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우리 한 청년이 있다면 이 청년은 드디어 내 인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지옥과 같았던 악몽과 같았던 인생을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는 그런 감격 속에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 이 일에 대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지 않을까요? 아마 이 열 사람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발걸음 멈춰서서 돌아섭니다. 잠시 생각해 보니 지금 제사장에게서 몸을 확인받는 것보다 나의 이 회복의 근거, 회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로 향하여 가기를 결정한 것이지요. 한 사람은 돌아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 아홉 명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한 질문 앞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남은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이 나여서 우리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에게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하고 그리고 어디에 마음이, 어디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될까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들,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 사람들, 달려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 가서 몸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가서 내 권리를 되찾는 것이지요. 사람들을 그리고 일자리로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나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축복 기적을 경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이 먼저가 될 때, 축복을 누리는 삶이 먼저 선택될 때 감사는 뒤로 밀려납니다. 감사는 늘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누리는 것을 먼저 선택할 때, 나를 만족시킨 것을 먼저 선택할 때, 나를 채운 것을 먼저 생각할 때 감사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감사는 뒤로 밀리는 것이죠. 어쩌면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래서 감사 인사했다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면에 우리의 감사는 오늘 매 순간 때때마다의 누림 속에서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의 하루의 일과 속에서 감사의 순간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일 때가 우리 대다수이고 진심으로 우러나온 감사와 고백은 어느새 휘발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는 자주 밀려난다.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했다면 우리의 삶에도 10가지의 감사의 거리 중에서 어쩌면 단 한 가지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그 한 가지조차도 잃어버린 날들이 허다하게 많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욕망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욕심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너무 많아 하나님조차도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무엇 하나를 채워지면 우리 즐거움이 잠시입니다. 그 밖에 더 배고픈 것 혹은 더 채워질 것, 더 빈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채워질까, 언제나 만족되어질까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우리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욕망과 감사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욕망과 그리고 마음의 욕심이 이렇게 내려놓아질 때 감사가 꽃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얼굴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잘 아시는 속담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아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누군가가 우리 즐거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감격과 감탄의 얘기, 기쁨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박수 쳐주고 축하해 주지만 왠지 모르게 서늘해집니다. 나는, 내 것은, 우리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 될 때 이 비교감이 그 감사를, 그 즐거움을 금세 휘발시켜 버리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잠시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2010년 우리 이때 이제 모닝 우리 경차죠. 이걸 처음으로 샀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일시불 현금으로 사게 된 것이죠. 야, 자동차를 갖는 즐거움과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이 한동안 있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저희 처형 집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차를 새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차를 새로 샀다는 것이죠. 우리 K5 이 차를 산 것이죠. 그 차에 한번 탑승하고 나서 싹 가셨습니다. 아니, 모닝이 뭐야? 아니, 모닝을 뭐하러 샀어?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누군가와 비교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과 비교가 되어지는 그 순간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즐거움은 금방 휘발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여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사라졌던 감사가 몇 번입니까? 잃어버렸던 감사가 몇 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살 때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말살 때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함에 대하여, 교만함과 비방함에 대하여, 부모를 교역함에 대하여, 감사가 사라진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다른 시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린 두렵고 떨려 우리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불행은
우리 불평을 통해 시작된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불평하는 아내와 사는 남편은 피곤합니다. 불평하는 남편과 사는 아내는 지칩니다. 불평하는 자녀는 부모를 화나게 합니다. 우리 불평하는 목사는 성도를 시험들게 합니다. 불평하는 성도는 마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깊은 후회 속으로 내모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풍족함과 부유함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삶 가운데 하루에 몇 번 감사합니까? 몇 번 감격해 합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 마음이 허망하여진다. 허망한 것을 쫓는다. 허망한 것에 매인다. 그리고 마음이 미련한 곳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이 그 영혼이 깊이 깊은 어둠과 허망한 곳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로또 당첨과 같은 대박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은 발견입니다. 삶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의 거리를 우리 발견하는 것이죠. 먹는 것 보면서 아까 주전자의 이야기처럼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것이죠. 걷고 일어나는 것을 통해 감사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지요. 숨쉬고 자는 것, 아침에 눈 뜨는 것 인하여 감사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 즐거움을 만나는 것이죠. 그 감사가 영혼의 보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말씀은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의 행복을 넘어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놀라운 건 감사의 이 놀라운 고백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만족한 삶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 그리고 이 다음의 생까지 연결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감사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는, 오늘 우리가 놓쳐버린 감사는,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될 감사는 어떤 가치의 것입니까?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 속에 은혜가 있음을, 감사 속에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감사를 통하여 이 땅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 이야기로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은 2005년 4월에 15 가정과 함께 개척을 하였지요. 그리고 이 개척 5개월 차쯤 되어질 때 사모님께서 2005년 9월에 셋째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 직후 쓰러졌습니다. 병명은 뇌경색이었죠. 그래서 젊은 사모님이 한순간에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이제 쓰러진 아내의 뒷수발과 더불어서 목회에 우리 힘을 쓰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 목회에 열심을 내어 애를 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점점 애쓰고 노력하는 사이에 이제 성도들도 안정되어지고 교회도 조금씩 선장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도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때쯤 해서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이제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하러 나아가자.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결정합니다. 아내에게, 듣지 못하는 아내, 이 정말 우리 감각 없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우리 교회도 안정되어졌고 이제는 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 우리 40일 작정 기도하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밤 10시가 되면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만 기도한 게 아니라 성들도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33일째 되던 날 밤, 그날은 날씨가 무척 쌀쌀했습니다. 우리 비도 내렸던 것이죠. 비를 맞고 오가며 수고했습니다. 우리 추운 아내의 발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 아내의 다리에다가 이제 우리 전기 찜질기를 올려 놓았습니다. 따뜻한 온열기를 올려 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서 목사님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온열기가 불량이었습니다. 전기 온열기가 과열되어지면서 사모님이 누워있던 옆자리를 동그랗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두 다리도 태운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목사님은 미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혹독한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요 라고 소리치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느 한 날은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만 때려 라고 기도하며 우리 울부짖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와 같은 2주 뒤 사모님의 두 다리는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다리는 잘려져서 버려졌습니다. 다리를 수술하는 날 이 병원 옆에 있는 영농포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쇼 윈도우 앞에 있는 우리 예쁜 신발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여자는 더 이상 신발이 필요 없는 여자가 되었어요. 내가 발이 되어 줄 테니 나보다 하루만 먼저 죽게 해 주세요. 이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다지요. 이렇게 기도하던 여기 목사님에게 커피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셋째를 출산하기 직전에 사모님과 마지막으로 나들이 했던 곳이 산부인과 근처에 있던 커피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 기억 때문에 다시금 그 커피숍에 앉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커피숍은 로스팅 커피숍이었던 것이죠. 커피 빈이 이렇게 로스팅하는 불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기서 녹색의 커피콩도 새까맣게 타서 향기가 되어져 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아내의 그 온열기로 인해 태워졌던 다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태워서 향기가 난다면 나도 향기를 내어보자. 목사님은 이와 같은 기도 속에서 내 삶의 아픔과 상함, 고통의 현장들이 새로운 은혜의 것으로 향기로 변화되어져가는 은혜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이 김병령 목사님이 감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새로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 아내도 사랑하심. 하나님이 지키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나와도 함께 하심. 우리 식물 인간이 되어져 있는 아내와도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조건과 상황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는, 이 근본적인 힘은 예수님과의 관계 강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나와 함께 하심, 우리 가정에게 예비하신 약속이 있음,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초극하는 놀라운

0: 고백 속에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를 보내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삶이 환경과 조건에만 매여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누리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감사는 휘발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 이것에 대한 깊은 강도 깊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오늘 그 속에서도 우리 태워서 향기가 난다면 나도 향기가 되어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님과 제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이번 하반기가 그런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감사로 승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감사를 발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고백 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있지요. 감사가 우리 안에 발견되어질 때 이 땅에 있는 삶이 하늘나라가 되어주는 기쁨, 축복을 만나는 것이지요. 이 남은 하반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침례교회 김관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0091번 포항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무릎을 꿇고 보내는 시간만큼 매일의 삶에서 값지게 쓰이는 시간은 없다.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가장 깊이 변화시키는 영적 투자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마치 뿌리가 깊어 내린 나무가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듯 무릎 꿇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지키며 하루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쌓여 갈 때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 가운데로 변화됩니다. 오늘 첫 곡 시온성과 같은 교회 Back to the Bible 뮤지션의 찬양과 사랑 이야기에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0: 빙수보다 시원한 은희의 방송
1: 찬양으로 함께하는
2: FEBC Summer Special
1: Singing
3: Together! Yeah!
4: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게리 모리스의 내 평생이 가는 길 그리고 조이 듀엣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합창곡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리고 디스커버리 싱어즈의 만입이 내게 있으면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기도는 많은 에너지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기까지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발생하지요.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내일부터 하지 뭐 하며 미룬다든지 정한 시간에 약속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자꾸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는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1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반역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에게 반기를 든 그 세력이 누구냐면 자기가 가장 믿었고 사랑했던 친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인류의 역사, 고대 역사를 보면 아버지 왕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 했던 아버지 시의 사건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더군다나 자기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따랐던 많은 부하들이, 장군들이 그 배신의 무리에 가담을 했고 수십 년 동안 다윗에게, 다윗 왕에게 은

박해를 입었던 백성들조차 다윗을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이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향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성경 시편 3편 1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울며 도망가며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쓴 시라는 겁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전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에 많은 사람이, 여기 많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라바부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어쩌면 전 백성이 다 다윗의 원수가 되었고, 많다라는 뜻에는 또 한 가지 크고 강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원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질병의 무서운 대적, 어떤 때는 사건과 예기치 않은 사고의 대적, 사망이라고 하는 대적, 그 압도적인 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께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편안해졌을 때 그도 인간인데 실수했어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큰 죄를 범했어요. 부끄러운 죄.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다. 다윗, 너, 네 죄를 하나님이 묻는 거다. 너는 끝났어. 너는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아. 너는 버림받았어. 그렇게 명예롭고 권세를 자랑하던, 칭송을 받던 왕에서 이제는 가장 외롭고 비난받고 비참한 존재로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동물원 가서 원숭이 보고 조상님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사람은 진화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욕먹고 도망다니고 이 대적 앞에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우리를 모든 세균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고,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인간이 거부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귀찮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도 내가 나의 방패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의 탑을 쌓고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자만하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성경의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방패를 잃어버린 인간 앞에 이제는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과 원수와 세상의 재난 앞에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다 죽게 돼요. 그 죽음이라는 대적 앞에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 다 적용돼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존이에요. 지금 다윗처럼 큰 부귀영화 누리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죄로 정죄받고 버림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그렇게 소망 없는 문제와 죄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이 성경책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윤리적 교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절에 가서 듣는 설법이나 교회 와서 듣는 성경 이야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성경은 도덕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의 실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해답을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대적들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다윗이 배신당하죠. 다윗이 버림받고 다윗이 고통당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버림받고 외면받고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장 믿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위태할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욕설로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아까 욕먹잖아요. 다윗이 비난받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이 세계 역사를 주도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시대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남녀의 평등과 자유가 어디 불교 국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슬람 국가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도하셨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세계 30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이시길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참 도움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배신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오늘 시편은 이중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다윗처럼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이렇게 욕먹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힘없이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고통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그 다음 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단인, 한 군단이 몇 명쯤 됩니까? 우리나라 최전방 최정예 저 철원에 백골 부대가 있는 5군단이 약 3만 명에서 3만 5천 명 된다고 그래요. 그 최정예 병사들이 3만 명씩 잡으면 12군단이면 36만이에요. 36만 더 되는 천군과 천사의 그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줄로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능력하게 자신의 힘을 다 빼고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느냐. 예수님은 남을 벌하는데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데 자신의 힘을 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거역하여 끊어진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데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성경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교회에 가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원래는 철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에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시대에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죄송하지만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망의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망이 사라지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저주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힘이 있지만 무기력하게 자신의 힘을 빼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죄 용서를 받기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대신 창조의 모습대로 가난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는 산골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는 많이 가난한 지역이 많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스위스의 르체른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화살에 맞아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젊은이들을 유럽에 용병으로 파병을 해서 그 핏값으로 살았던 거예요. 스위스가 이렇게 가난하고 비참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스위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번역되고 주일날마다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스위스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스위스뿐만이 아닙니다. 북유럽에 보면 바이킹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낭만인 것 같지만 너무나 척박하니까 바다에 나가서 해적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북유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 국기에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는 땅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민족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마다 운명이 새로워지는,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이고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 사실을 전 세계 30억 명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구원인데 구원이란 뭐냐? 내 힘으로 나를 죽이려 하고 무너뜨리는 대적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자 안간힘을 쓰며 힘을 쓰며 그 대적들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시편 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이 동양의 방패는 좀 작지만 로마의 방패는 사람이 키 큰 사람이 다

들어가서 숨을 정도로 커요. 방패, 전신 방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숨으면 어떤 대적들의 공격도 조롱도 저주도 하나님 막아주세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과거에 부끄러운 실수와 죄가 있잖아요. 그 죄까지도 가려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막아주세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면 머리를 푹 숙이잖아요. 슬퍼하고 절망하는 자는 머리를 수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를 들어라. 그 머리를 들어준다는 것은 그의 영광과 그의 명예를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줄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해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떤 대적도 막아낼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어떤 질병도 막아낼 능력이 없고 심지어 사망의 태풍이 몰아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분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을 친히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윤리적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 행위, 저 그 절에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철저히 무능하잖아요. 다윗이 울며 울며 도망가며 배신당하고 고립되어 그 외로울 때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1번 그대로 망했다. 2번 반란군에게 이렇게 끌려가서 고초받다가 죽었다. 3번 다윗이 다시 회복되었다. 뭐겠어요? 1번, 2번이면 성경이 안 되죠. 여러분,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는데 신기한 것은 다윗과 소수의 군대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대적들이 스스로 자중질환을 일으키며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윗의 영광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다윗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냐면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자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 그가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예수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배웠으며 주께서 예수님께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과 같은 고통당하는 모든 자의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이심을 보고 이 시편에 다 그 메시아를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3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원수 갚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빨을 뽑아버린다. 참 무서운 말인데 바로 다윗의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그들의 모든 날카로운 공격 무기

0: 이를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원수가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원수의 이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뭐 나라와 민족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데, 여러분 6.25 때 다 망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16개 유엔국을 보내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의 기도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걱정으로 가정을 보호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방패에 숨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원수들의 뺨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 숙였던 머리를 예수님이 따뜻한 손으로 들어올려 주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사랑을 누리는 자가 성도예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초조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날마다 나의 좋은 친구 되시고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담대하게 삽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사망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죽음 이기고 다시 살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면류관을 누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제 성경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방패를 삼을 것입니까? 사람을 믿고 항맥과 인맥을 믿습니까? 다윗이 배신당한 걸 보십시오. 수십 년을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했던 부하 장수들이 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우리 한민족은 5천년 동안 불교와 유교를 믿었고 미신과 신화와 우상과 귀신을 섬겨왔지만 그들이 이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켜줄 수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수많은 처녀들을 중국에 상납해야 되고 일본은 이 땅을 침략해서 무지막지하게 살육했고 여러분 한국전쟁으로 무너질 뻔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전국 방방곡곡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예수님을 간증하는 나라로 복을 주셨습니다. 한국은 예수 믿고 간증의 주인공이 된 전 세계의 표본이에요. 여러분 내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온 세상이 나를 등져도 끝까지 나를 품어주시는 분,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 예수님만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새 힘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솔직히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그제 착한 일을 한 가지 했다고 우리에게서 저주가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와 대적이, 저주가 떠나가는 유일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고 찬송하는 시간이고 예수님에게 내 힘을 빼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자녀들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국의 0691번, 282의 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레오나르도의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교회 성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전해져요. 다빈치가 작품을 거의 완성했을 때 한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림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기 예수님이 들고 계시는 컵도 진짜 존재하는 것 같아. 다빈치는 그날로 그림을 수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보다 컵에 머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완성된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고 있지도 또 들고 있지도 않으십니다. 다빈치는 그림을 통해 예수님의 숭고함만이 드러나길 원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의 영위를 구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제 삶을 통해 일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게 하소서. 바르게 간구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중심에 늘 예수님이 계시길 소망하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평안한 화요일이에요. 네, 오늘도 찬양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길 원하는데요. 오프닝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소개하게 됐죠. 예수님만이 드러나길 바랐다는 다빈치의 마음을 알고 이 그림을 제가 다시 찾아봤거든요. 예수님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뭐 가론 유다도 있고 또 열두 제자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이 내 앞에 계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준비되어 있는데요.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앞에 모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 다들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막 보내주고 계세요. 네, 우리 5297번님 극동방송 너무 감사해요. 이기주의란 악독을 어떻게 유턴시키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네, 항상 사람이라면 사실 본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인데 우린 다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신청곡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조금 이따 네, 올려드릴게요. 네, 먼저 오늘은 출석체크 받을게요.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이 세 글자 출석체크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도 여러분 마음껏 보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신청 찬양 또 출석 체크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들의 메시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곡 우리 2312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이렇게 시원한 찬양을 들려주이소 사투리로 보내주셨는데 지금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진짜 덥네요 하시는 분 방금도 말씀하셨어요. 1072번님 와 진짜 덥네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날입니다. 제가 오늘도 더울 줄 알고 이렇게 시원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생각나는 찬양 있으면 바로 보내주세요. 샵 9030으로 신청 찬양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원한 찬양입니다. 일단 시원하려면 힘차야겠죠? 우리 위러브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오늘 첫 찬양으로 우리 시원한 찬양 요청하셔서 시원한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올려드렸습니다. 네, 우리 1767번님 오감환, 오찬환, 오마란 세 가지 출석 체크 모두 해주시면서요, 날씨가 뒤죽박죽하지만 제 마음만은 예수님 닮아서 평온하길 기도합니다. 홍PD님 은혜로운 찬양 많이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 날씨 참 뒤죽박죽. 근데 너무 습하죠? 더운데 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짜증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더운 여름 무더위 날리시고요. 시원한 응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5297번님께서 신청곡 시선 올려주셨어요. 네, 오늘은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3289번님도 오가만 오찬환으로 출석 체크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수련회 준비하고 계시다고. 수련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8월, 7월 이 기간에 청소년부 수련회도 있고요. 또 전교인 수련회도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매진하고 계실 텐데 모두 응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또 1372번님 오가만 오마란 오찬환 하시면서 여름에 정취가 물씬 풍기는 하루였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덥다고 이렇게 출석 체크 남겨주시네요. 오늘 찬양으로 여러분들께 또 시원한 은혜를 꼭 드려야겠어요. 네,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청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 시선 찬양 올려드리는데요. 또 찬양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지금 말씀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찬양 오늘은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90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찬양 듣다가 보면 아, 이 찬양 생각났다 하면서 듣고 싶다고 올리실 수 있거든요.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주세요. 예수 전도단의 목소리입니다.

네, 시선 신청 찬양이었고요. 나 자유 얻었네 어린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이 화요일이죠. 이틀차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 시간 채우길 원합니다. 네, 우리 2667번님께서요. 은혜 받다 보니 참 신자가 돼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청합니다.

올리셨어요. 네, 신청 찬양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바로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은 또 저희가 화요일이죠. 저희가 저번 주까지 어떤 코너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9030번으로 신청 찬양 문자 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찬양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끊이질 않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2667번님의 찬양 올려드릴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의 목소리예요.

네, 여러분, 이 BGM 익숙하시죠? 네, 이 시간은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또 퀴즈를 기다리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함께했던 코너, 달고 달디단 바이블 달바. 기억하시나요? 우리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코너에 김효정 사모님, 박예린 양,

김 아리엘 양 출연하죠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저번 주까지 했죠. 저번 주까지 했는데 네, 이 영의 양식을 또 채우길 원합니다. 말씀 찬양 저희가 지금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화요일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던 찬양 들려드리고 말씀도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어떻게요? 퀴즈로요. 바야흐로 작년 10월에 2025년에 외웠던 말씀 찬양입니다. 정말 혹시나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네,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이 말씀 찬양인데 기억하시나요? 우리 2312번님 달고 달디단 바이블 기억하고 있지요? 하트 3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십니다. 아, 네, 2312번님 기억하셨고요. 또 3289번님 달고 달디단 바이블 처음입니다. 아, 아쉽네요. 저희가 저번 주까지 했는데, 아, 이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들어오시면요. 달고 달디단 바이블. 이 말씀 찬양을 항상 저희가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또 말씀도 외워가시고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시 시작합니다. 6주 뒤에. 우리 5297번님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도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 달고 달디단 바이블 코너에서 처음으로 외웠던 네,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이 말씀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편 133편 3절에 연합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이 3절 말씀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헐몬의 이슬,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이 헐몬은요, 산입니다. 헐몬산. 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들이 모여서 강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되게 흥미롭죠. 이 말씀은 곧 그래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슬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듯이 여러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1절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 한번더 들어보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나오니까 더 집중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달바 퀴즈 타임. 달고 달디단 바이블, 저희가 항상 코너에서 퀴즈를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저희가 말씀 한 구절을 찬양으로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찬양이 들렸죠? 주소가 나오진 않았어요, 찬양에서. 이 말씀을 외우신 분들은 참 많이 계실 텐데요. 주소가 이 찬양에 붙어있지 않아서 어디 말씀이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세 가지인데요. 일단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이고요. 끝에가 3이에요. 1번 시편 33편 1절 말씀. 2번 시편 133편 1절 말씀. 3번 시편 233편 1절 말씀. 여러분 참고로 우리 성경에서 시편이 가장 길어요. 1번 시편 33편 1절 말씀. 2번 시편 133편 1절 말씀. 3번 시편 233편 1절 말씀. 일단 시편이 몇 편까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편이 길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정답 맞히시면 또 선물 드립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정답 아시는 분들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일까요? 1번 시편 33편 1절이다. 2번 시편 133편 1절 말씀이다. 3번 시편 233편 1절 말씀이다. 찬양 한 곡 듣고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물 드릴게요. 요즘 선물이 저희가 좀 풍성해졌어요. 네,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금 저희가 들려드린 말씀 찬양 어디 말씀인지 정답 맞히시면 됩니다. 시편 어디 말씀일까요?

0: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믿음의 기업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 저녁 시간에 화요일 저녁 시간은요, 항상 저희가 말씀으로 한 구절은 외워갔어요. 그래서 오늘 작년 10월에 했던 말씀을 다시 복습해 봤는데요. 아, 정답을 네, 많이 맞춰주셨어요. 우리 어디 본문인지가 퀴즈였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의 본문 어딜까요? 시편 바로 133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2번. 네, 저희가 참 항상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는데 이 객관식 번호는 틀렸는데 정답은 맞히신 분들이 계세요. 1번 했는데 이제 시편 133편 1절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아쉽습니다. 우리 먼저 정답 맞히신 분, 우리 1772번님, 2번입니다. 정답이고요. 또 2312번님, 정답. 또 5297번님도 정답인데요. 아, AI한테 도움을 받으셨다고. 네, 요즘 AI 너무 좋죠. 이렇게 어려우면 AI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오늘은 또 보내주신 분들께 좀 먼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0114번님, 2번. 정답입니다. 퇴근길에 함께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또 우리 또 2312번님 정답 맞히셨고요. 3430번님도 정답. 시편 133편 1절 파이팅 하셨습니다. 파이팅은 본인이 선물 받으실 거 파이팅 하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3430번님 극동방송을 향한 파이팅이라고 믿습니다. 또 1767번님 2번입니다. 네, 정답이시고요. 또 7936번님도 정답 맞히셨어요. 객관식 없이도 그냥 네,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또 5969번님 안녕하세요. 정답 133편 1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네요. 맞습니다. 시편에 너무 좋은 말씀들 많죠. 저희가 또 찬양으로도 이 찬송시가 많이 나와서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하곤 하는데요. 모두 다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제가 오늘 선물 드릴 분은요. 딱세 분입니다. 세 분. 지금 바로 발표할게요. 네, 먼저 퇴근길에 듣고 계신 우리 0114번님, 그리고 파이팅 보내주신, 네, 그 파이팅에 응답했습니다. 3430번님 축하드리고요. 또 5969번님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5969번님까지 세분 드리겠습니다. 0114번님, 3430번님, 5969번님 지금 바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물은 한 다음 주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화요일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말씀 한 구절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퀴즈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찬양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퇴근길에 찬양 듣길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찬양과 말씀으로 채워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이자야 61의 목소리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올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이자야 61의 목소리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올려드렸는데요. 이 시간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으리라 믿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으로 함께 많이 했어요. 이 모든 시간들을 찬양으로 채우는데 우리 신청 찬양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퀴즈 맞히신 분들도 계시죠? 내일도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니까요. 내일 저녁 6시에 오실 때요. 은혜 받은 찬양들 또 신청하고 싶은 찬양들 꼭 들고 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2171번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퇴근길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출근길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라겠고요. 남은 하루도 주님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값없이 대신 짐을 짊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하고 식어가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조금씩 식어갑니다. 말씀 읽기를 미루고 기도를 줄이고 복음의 감격을 붙잡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 안에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 밖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우리의 신앙도 머물러 있으면 감격이 묻어지고 뜨거움은 식어지고 마음이 굳어질 테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눈물이 흐르고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넘쳐나고 주님의 성찬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실패와 숨겨진 눈물까지도 다 아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오래 신앙생활한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복음의 불이 약해지자 육신의 일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갈등과 혼탁함이 공동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날마다 매 순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저 한 잔도 마시면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하지 마시고 모두 다 성구다식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000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지는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께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이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이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전으로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0: 오든지 한영원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1: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0: 이동형 목사님께서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받은 은혜대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농사의 첫 열매만이 아니라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시 헤아리고 하반기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면 참 이상해요. 좋은 일, 감사한 일은 금방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데 좀 힘들고 속상했던 일은 오랫동안 지나가도 그것이 기억이 나고 또 마음을 찌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감사할 일이 10가지가 넘게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일 한 가지만 생기게 되면은 그 일 하나가 하루 전체를 덮여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먹을 게 없네라고 말할 때가 있고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도 마음에 드는 반찬이 없으면은 괜히 불평부터 먼저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없는 것이 많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또 넘어질 뻔한 그런 순간에 붙들어주셨던 그러한 은혜가 있고 막막한 길에서도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것 역시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칠칠절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주일과 아주 깊이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지난 상반기를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는 힘든 일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운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사가 그저 형식적인 절기감사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구절 말씀은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세어라, 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가게만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세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곡식과 은혜들이 정말 네 힘으로 얻은 것인지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참 계산 잘하고 잘 셉니다. 그런데 세는데, 너무나 잘 세는데 부족한 것을 더 잘 셉니다. 이번 달에 나갈 통장을 셉니다. 아픈 몸을 먼저 셉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단점을 셉니다. 자녀가 못한 것을 세고,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가 잘못한 것을 셉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아쉬운 것을 셀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 셉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는 잘 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의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불평이 많아지는 것은 은혜가 줄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세는 습관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가까이 있는 은혜부터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님이 제 곁에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옆에 계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참 단순한 가사인데 이 가사 속에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내 삶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면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도 은혜인 것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도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냐?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남과 비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얼마 드렸는지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예물은 단순한 액수 경쟁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는 손의 예물 이전에 바로 마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저 집을 보면은 저 집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 보면은 나보다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저 가정은 별 어려움 없이 그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면은요 내 감사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남의 복을 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그 은혜를 다시 세어보는 날입니다.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완벽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족함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막막한 순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걸어갈 힘을,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사는 그저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병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 하나하나를 헤아릴 때에 바로 감사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먼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만 보지 말고요. 이미 주신 것을 바라보세요. 부족한 것만 붙들지 말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칠칠절을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단순히 예물을 드리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즐거움은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와 집안 사람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까지 함께 누리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중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에 먼저 개인적인 일들을 떠올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 건강이 좋아지고 또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요 정말 귀한 감사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은혜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에서 특별히 함께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자기 몫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고 또 객과 과와 가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의 자리에서 그들을 빠뜨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나 혼자 배부르는 감사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감사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어떤 가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식탁 앞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반찬 평가가 시작이 돼버려요. 야, 오늘도 이거밖에 없어? 국은 오늘 왜 이렇게 짜냐? 내가 좋아하는 건 없네라면서 불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준비한 가족은 속으로는 아, 지금 방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기도해 놓고는 왜 만든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오늘도 애썼어요. 이런 말들이 바로 가정 안에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큰 일만 이루는 가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은 감사의 말이 살아있고 서로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함께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는 서로 다른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어떤 분은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분명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품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로 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감사는 몇몇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섬기는 분도 귀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도 귀합니다. 찬양으로, 교사로, 안내로, 기도로, 여러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섬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많아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더 따뜻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감사가 연약한 이웃에게까지도 흘러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객과 거와 가부를 함께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감사의 자리가 소외된 사람을 밀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을 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또 내 힘만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 감사의 말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그러한 감사와 격려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감사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기보다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러한 감사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12절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자유로운 백성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지금 땅을 얻고 곡식을 거두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너희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신 것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감사의 중요한 방향이 나옵니다. 감사는 오늘 받은 복을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감사가 절기 하루의 고백으로 끝나면 약해집니다. 예배 시간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했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다시 불평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감사가 아직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곳은 정말 잊고 싶은 과거였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곳은 종살이하던 곳이었습니다. 억압받고 고통스럽게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픈 곳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아픈 곳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다시 붙들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애굽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은혜로 살아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종되었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는 설 수 없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믿음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80주년의 은혜를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람의 수고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쉽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들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업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씨를 뿌린 것은

사람이지만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메말라져 버립니다. 받은 것은 작게 보이고 못 받은 것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해지고 부족한 것만 계속해서 마음에 남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불평이 나오고 같은 집에 살아도 감사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나오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보다 불편한 것만 보입니다. 가끔 스마트폰 배터리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배터리가 80%나 남아있는데도 어떤 분은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빨리 충전해야 된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사실 80%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남아있는 80%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빠져버린 20%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없는 것만 붙들고 우리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남은 은혜를 보는 믿음입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보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보는 믿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기억하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기억만 하고 끝나면 그건 추억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한 은혜를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지난 날을 떠올리는 그런 감상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주셨음을 기억한다 그러면 이제 내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의 결단은 그저 감사 예물 하나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참 귀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 감사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반기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반기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반기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길을 잃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는 절기의 하루의 감사가 아니라 삶 전체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돌아볼 때에 불평은 줄어들고 감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리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반기의 걸음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다시 믿음이 살아나고 감사가 있는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오늘 하루의 절기 감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0: 바랍니다. 받은 은혜대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작된 이 하반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효자교회 이동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효자교회 지역번호 054-276-913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3: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4: 복음전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당당하고 확신을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나의 인생길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나누시다가 참심과 참 위로가 머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 순서 세 곡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윌러브가 찬양하는 나는 오늘을 살리, 이어서 강성훈의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저의 2집 앨범에 실려있는 타이틀곡이었는데요. 경배해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함께 나누실 텐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0074번님께서 충북 보은에서 문자 주셨는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이 찬양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1323번님께서는 힘든 하루 마무리하며 힐링하는 행복한 시간이시라고요. 요게벳의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한 분 더 나눌까요? 3002번님께서 오래전부터 팬이시라고 또 이렇게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시라고 신청해 주신 찬양들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0074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찬양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김관호가 찬양하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이어서 땡스기빙 밴드의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였습니다.
1: 0743번님께서 저의 간증 듣고 너무 많은 위로 받으셨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가 좋다고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고 0541번님께서는 한동안 몸이 안 좋아 힘든 시기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 평안하세요 라고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4279번님의 신청 찬양도 잠시 뒤에 나눌게요. 지선 찬양 사역자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문자로도 함께 해주세요. 방방 곳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먼저 함께할 신청 찬양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함께 듣고 오시죠.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송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극동방송과 함께 찬양이 끊이지 않는 밤 되시고요.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 히러 브레흐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덥죠? 우리나라는 좀 후덥지근하다고 해야 되나요? 비가 와도 시원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후덥지근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전트립으로 캄보디아를 가니까요. 기온은 분명히 우리보다 높은데 습도가 낮으니까 그래도 그 더위는 크게 너무 힘들다 뭐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적당한 휴식과 그리고 수분 섭취를 잘 하시고요.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에서 예수 따라가며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혼자 십자가 지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나만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집중해야 될 부분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요. 큰 어떤 틀 안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 환경 안에는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중에 하나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선으로 다른 선과 비교한다 그러면요, 좋을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지고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기도입니다.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악을 이기기 위하여서 나의 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드셨을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네, 피아 앨범 가운데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들으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제 성도들이 상담을 하죠. 그런데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권면을 해주면요, 그것 자체가 상처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참아야 되죠? 왜 제가 인내해야 되죠? 왜 세상에서 손해봐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에서 억울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려운 일 좀 당하면 하나님이 척척 해결해 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갈등하고 시험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가 군대 간다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조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가면 훈련받아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특별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는 자녀들에게 야 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분은 없을 겁니다. 힘들 거야. 힘들어도 잘 참아내자.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자들에게도 그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셨고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나는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이고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해해야 되는 문제들 안에서 시험을 겪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고난입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루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마음의 예배 들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곡을 들을 때 가사를 보거든요. 어떤 가사인지. 우리의 예배가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놓칠 때가 많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가 너무 많이 동원되다 보면 그 가사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사입니다.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그것은 백그라운드죠. 배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 이게 가요와 찬양이 다른 점이죠. 제가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면서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가사의 의미를 알아야 돼. 가사의 의미를 알고 찬양을 해야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요, 리듬을 봅니다.

자기들에게 맞는 음악을 즐겨 듣거든요. 이 곡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거죠. 그런데 네, 그렇게 또 찬양을 듣다 보면 또 언젠가는 그 찬양의 고백들이 그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야 그런 찬양 별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음악의 어떤 장르라든지 이런 것은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딸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찬양을 그렇게 듣는데요. 찬양이 좋대요. 그러니까 가요의 어떤 가사들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찬양의 가사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해라. 언젠가는 그 친구는 예수님을 꼭 믿게 될 거다. 지금은 교회 안 나가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찬양 듣는 애가 예수님을 못 만날 리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버려두실 리가 없다. 그러니 네가 친구를 위해서 꼭 기도하거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요. 그 가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차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하루의 삶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감정을 잘 못 다스려서 스스로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여러 상황들이 이제 겹치면요. 사람들이 이제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평소에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평소에 훈련을 해야지 실전에서 변화가 있고 성과가 있죠. 예전에 한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오면은 말을 이제 예쁘게 쓰는데 평소에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욕설을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제 실수는 하지 않으니까요. 교회 와서 이제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시다가 뜨거운 물이 확 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본능적으로 욕이 튀어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주위 사람들은 뜨거운 물이 튀었으니까 놀라서 그러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로님 스스로는 아, 내가 이제 평소에도 조심해야 되겠다. 평소에 쓰는 말들이 이제 급하면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도요, 연습해야 되고요. 인내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요.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들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하루도 승리하는 모든 우리 극동방송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믿음과 삶입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5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그런 내용을 나누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과 능력을 의지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뭐 갖가지 반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공회는 뭐 협박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것을 보고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 분명히 옳다, 이런 결론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4장에서 보았어요. 이제 5장에 와서 시몬 베드로가 한 두 번째 설교의 이제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교훈을 얻게 돼요.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가 이제 변절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초대교회의 고도한 영적 차원의 삶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그는 단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나타날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성도 중 하나가 이제 바나바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는 초대교회에서 탁월한 성도 중에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이고 당시 어려운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의 사역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던 것,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13장에서부터도 또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건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 액수의 총액을 교회에 완전히 바쳤습니다. 그는 진정한 헌금을 했었고 모두가 그것을 널리 자랑스럽게 퍼뜨렸습니다. 그의 넓은 도량으로 그는 많은 칭찬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고도의 영적 차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변절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사실은 사람의 육적인 본성 때문에 지속되기가 참 곤란한 거죠. 그리고 또

지속되지도 않고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변절되어지고 어떠한 현실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아마 바나바를 축내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그렇게 팔았다면 속였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바나바가 이일 때문에 많은 명성을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 역시 그 명성을 얻는 것이 탐났던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게 되었던 거죠. 전 말씀드리기 대단히 민망합니다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헌금이나 헌물을 바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걸요? 그래서 교회가 자신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으면 큰 액수의 헌금을 내지 않는 그런 경우, 그 이름을 발표하면 큰 헌금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어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재물로 사람들의 칭찬을 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헌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듯이 교인들의 칭찬을 사고 헌금을 내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드리는 헌금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이 알려지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또 그렇다고 그것을 또 괜찮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어쨌건 헌금이라고 하는 그 목적은 내가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려진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조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이제 또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들의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남겨두고자 한 사실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권리도 있는 거죠. 그 재산은 그들의 소유였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처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양을 내도록 강요받아요. 당신 얼마 헌금하세요? 얼마 헌금?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십일조 생활에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10의 1조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전부를 내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숨겼습니다. 이렇게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소유를 다 바쳐야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기에 자원함으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드려도 상관이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들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진정 자신들을 위해서 그 일부를 숨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헌금을 드릴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뭐 우리도 그런 찬송을 하는데요. 그런 찬송 어떤 때참 죄송해요. 그런 찬송을 하는 게. 뭐다 아시잖아요. 그런 찬송할 때마다 정말 양심의 가책이 된단 말이죠. 이 거짓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헌금 아유 참 이런 사실을 표현하는 게참 어찌 참 부끄럽네요.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을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찬송을 죄송하지만 경솔하게 불러서는 결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옵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그 아내의 죄는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성령을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너희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하기를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하기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곧 성령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시몬 베드로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좀 황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아나니아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뭔 잘못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필경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자 어느 사람 못지않게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단지 그의 잘못을 지적해 책망을 했을 따름인데 그렇게까지 될 줄. 그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또 그런 것을 원했을 리도 없고요. 그러나 아나니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 가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호흡으로 숨을 쉽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육체를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의 애청자 여러분, 그분은 그가 원하시면 언제고 우리의 육체를 취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리석게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것은 그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권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분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요.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대라고 했어요. 자, 이제 시몬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이제 삽비라가 되겠죠. 아내에게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알았던 거죠. 그는 아나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이제 그 여인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초대교회에서는 이두 사람이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고서는 결코 살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삶의 거룩함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을 속여 신자들과 사귐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구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이런 유의 죄는 초대교회에서 발을 붙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교회의 변절이 있을 때마다 항상 권징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결코 그 이전만큼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이제까지 모든 것을 공동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악한 본보기의 씨앗이 되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의 길로 이끌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 위에 두려움이 임했고,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교회 안에 계속 머무를 때 많은 무리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만큼 그렇게 순결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발견한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시몬 베드로의 신령한 분별력인데, 오늘 이것이 역시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신약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으며, 사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또 표적과 기사의 은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려 어떤 뭐랄까 이렇게 주어졌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권징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외부로부터 핍박도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들이 은사를 실행하자 거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핍박의 주동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주종했던 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면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을 주도한 것들은 사두개인들이었고요. 따라서 사도들은 다시 체포가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천사로서, 뭐 구약성경 같은 데 보면 종종 주의 사자가 그리스도이셨지만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천사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20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 과속들에게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어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발생했던 일과 참으로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돌이 굴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돌이 굴려지기 전에 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돌이 옮겨졌던 것은 외부인으로 하여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여기서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감옥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문들이 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감옥 문을 닫힌 채로 그대로 있었던 거죠. 사도들은 문들이 열리기 훨씬 이전에 그 감옥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24절로 28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우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참,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에 경청하고 있었어요. 이제 존경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참참그 좋은 제자였었고,

0: 선교사였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에 전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대제사장이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 증거,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주님이시오 주인이신 분이 그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를 순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정부의 지시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일 때는 뭐랄까 좀 그런 것일 때는 이제 제외하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선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나니아의 아내인데요. 함께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마리아, 2번 삽비라.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문자번호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청취 소감까지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구원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배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말씀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왔던 뉴스 가운데 한 회사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도에 대기자들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혹은 머리를 매만지거나 옷 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휴지가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중에 한 수험생이 그걸 휴지통에 버리려고 집어들었답니다. 그 긴장되는 순간에도 미래의 쓰레기를 발견하고 치울 정도면 정말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청년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구겨진 그 휴지를 펼쳐 올려든 순간 그 안에 입사를 축하합니다 라는 글귀가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뭐를 맡겨도 충성스럽게 해낼 사람이었겠지요. 저는 그 청년이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 많이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 이민이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이에요. 시련이 영육을 단단하게 함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뚫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입니다. 오늘 밤 그 놀라운 초대를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김도연의 내 사랑으로 빚은 들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라는 말이 가볍게 이렇게 아니면 서슴없는 뭐 이렇게 흉어물 없는 가벼운 관계라고 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는 엄청난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이었는데 종은 주인의 뜻을 물을 수도 없었고 주인도

대중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겁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대해주시기로 선택하신 게 아닐까. 친구라는 이름 속에는 친밀함이 있고 또 거리감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You Have Me Glad, 이스라엘 휴튼의 Friend of God, 그리고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3828번 쓰시는 분, 도현님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세요. 이 시간 늘 방송으로 평안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청취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사역과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Phil Wickham의 Living Hop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778번님께서는 엄마랑 오랜만에 싸우고 듣는데 언제나 좋은 찬양 감사해요. 주님, 제 어릴 적 상처와 엄마의 상처 모두 치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랑 싸운 지가 참 한참 전이라서 요즘은 좀 어머니랑 싸우고 싶다는 좀 말이 웃기지만,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으셔서 요즘은 이렇게 싸울 수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물론 서로 안에 상처를 남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 0778번님은 상처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게 서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에는 다툼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시간들이 저 개인적으로 좀 그립네요.

네곡 들려드렸습니다. 3828번님이 신청해 주신 Phil Wickham의 Living Hope, 그리고 Victory의 I Don't Have to Pretend, None Like You, Stephen McWhorter의 You Hold On to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부터 참 많이 듣고 배우고 외웠던 것입니다.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는 사랑을 테마로 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강찬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송정미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합니다. 6주 동안 어떻게 아홉 가지를 하느냐. 한 주는 한 가지 테마 가지고 하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두 가지 테마로 함께해서 이렇게 하면 6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열매인 사랑입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각각의 열매이지만 사실은 이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홉 가지 맛이 있는 한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고요. 이웃을 향한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계속해서 사랑에 관련된 테마로 그 찬양으로 꾸며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이 나오면 함께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나신다면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서머 스페셜 동안에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청곡을 올려주셔도 잘 들려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또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었는데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찬양 여러분에게 띄워드릴게요. 러빔의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샵 1069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사랑하면 할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친구를 가지는 유일한 길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야기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다가서고 사랑으로 먼저 품을 때 비로소 우정을 나눌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고 나의 필요가 충족될 때에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친구라 부르신 그분은 먼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죠.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먼저 친구가 되어 사랑하고 섬겨주는 삶,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주 사랑에 웃어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플레이트의 줄을 더 알수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승의 주 음성회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여섯 번 키의 In Christ Alon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뉴클리어스의 그런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임바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니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진영의 내 주의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윈드월십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요. 각자가 처해진 환경이나 또 상황들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짐 없이 홀가분하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질병이든 경제 문제든 또는 지금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환경의 어려움들로 근심 걱정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건요. 주님께서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라는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라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드는 것보다 또 나눠들고 그 어려운 길을 혼자 걷기보다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인데요. 그 무거운 짐과 또 근심 걱정 어려움들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참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 이겨낼 힘과 해결할 지혜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님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첫 찬양으로 함께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구원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십니다. 예,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4375 성도님, 무거운 짐, 또 어려운 일들, 머리를 꽉 채운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때 듣게 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해결의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곁에 계시면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죠.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북녘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는 외부의 소식과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해보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북한군으로 복무하시다가 휴전선을 건너 넘어오신 귀순하신 지금은 목회자가 되신 분이세요. 임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 기도, 또 북녘 성도

들에게 보내고 싶은 이야기들 남겨주세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대중교통은 버스나 기차같이 공공의 대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뜻하죠. 그래서 발전한 나라일수록 이 공공서비스, 대중교통이 촘촘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철도는 곳곳에 꽤 많이 부설이 돼 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다양한 노선의 철도가 놓여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버스 등의 운행은 잘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다 보니 수요도 많지 않고 그나마 부설된 철도 이용도 어렵고 또 시설도 노후화돼서 이동하는 데 수일이 걸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지방에 사는 가족이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북한에 낙후된 대중교통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중교통이 열악한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0: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의 교통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데일리 NK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지방 교통난 때문에 부모가 위독해도, 심지어 사망해도 찾아갈 엄두조차 못 낸다고 합니다.
1: 네,
2: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북한 황해도와 함경남도 사이에 교통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벌어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2: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2일 전해진 것인데,
1: 네,
2: 지난달 중순경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60대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황해도에 사는 딸이 뭐 부모 사망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네.
2: 그 이유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발을 해도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2: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우선은 이 60대 부부는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걸까요?
2: 네, 소식통에 따르면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부는요, 황해도에 시집가 살고 있는 딸이 연락 오기를 오시면 딸 20kg 정도는 챙겨드리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1: 네.
2: 예, 군인에게 시집가서 황해남도에서 정착한 딸 집에 가기 위해서 노부부는 함흥역에서 열차로 출발했는데요.
1: 예.
2: 그러나 이 열차가 바퀴가 탈선하는 사고를 당하면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 딸은 사고 소식을 듣고 엄청 자책을 했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이 부부의 딸 역시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어려운 친정 부모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1: 네.
2: 부모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딸은 부모를 돕기는커녕 마지막 길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1: 네,
2: 것입니다.
1: 그런데 이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2: 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 예.
2: 딸이 사는 지역은 황해도의 산간지역이고요.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기차역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해도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2: 그리고 역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도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요.
1: 네.
2: 이 어려운 상황을 남편이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차량을 지원받아서 또 기차역으로 이동한다고 해도 또 친정까지 가는데 그 기차 상황이 최소 3일 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산 넘어 산이고요.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다른 것입니다.
1: 예, 북한이 뭐 남한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고는 해도 또 산간 지역이라고 해도 그렇지 황해도에서 함경도까지 가는 게 사흘이 넘게 걸린다. 북한의 교통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교통 사정을 좀 보면,
1: 네,
2: 이 평양 등 대도시의 교통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고요. 또 장거리 이동은 대부분이 기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1: 네,
2: 기차를 타려고 여기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요.
1: 네.
2: 이 때문에 부모가 유독하거나 또 사망해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 때문에 주민들이 참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북한 대중교통 상황도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조금 몇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예.
2: 자, 이번 사건은 열악한 북한의 대중교통 때문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북한 내에서 대중교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안타까운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두 번째로 볼 것은 북한의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경제가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전력과 연료가 부족하니까 대중교통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1: 예.
2: 또 북한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2: 자, 이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력이 올라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1: 예.
2: 세 번째로는 북한의 평양에는 지하철, 또 기차, 또 무궤도 전차, 전차는 전차인데 궤도 달리는 전차가 아니고,
1: 네,
2: 무궤도 전차, 택시 등 교통 환경이

0: 좋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는 일도 있거든요.
1: 네.
0: 하지만 지방의 대중교통은 정시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 정시성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1: 네.
0: 그 이유는 경제력도 약하고 에너지 난도 있지만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속도가 느리고요. 또 시설이 노화된다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라도 언제 고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북한의 동포들은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차여행도 전기사정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몇 시간 거리를 며칠씩 걸려서 가기 때문에 기차여행을 하려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떠나야 되는 그 정도 사정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번째로 볼 것은 공공대중교통이 재기능을 못하자 이제 등장한 것이 개인시설 교통수단입니다.
1: 네.
0: 일명 서비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비스와 자동차의 줄임말입니다.
1: 예.
0: 기관이나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중고 트럭이나 버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물자를 전국으로 실어나는 그런 그 교통이 이 서비차인데요.
1: 네.
0: 이것을 통해서 돈주들이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서 이것을 통해서 북한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정부가 사설교통 활성화를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북한은 외부 소식을 철저히 통제하고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처럼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소식을 전하고
1: 네.
0: 또 한류 드라마 K컬처의 유입으로 외부 소식이 북한에 전달되면서 북한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0: 북한 정권이 뭐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조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 속도가 더디고 또 말로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인데 사실상은 유일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유일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의 발전이 어렵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북한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분석과 또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해도 또 가족이 상을 당해도 찾아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중교통이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도 중국도 베트남도 이렇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40여 년 전부터 경제상이 어려워지고 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회복도 되지 않고 대중교통도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처럼 대중교통이 더 좋아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유일지배체제에서 벗어나서 인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북한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남한으로의 교통도 중국과 러시아의 교통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좋아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북한 바라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도방송 청취자 여러분, 임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사상의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당과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감시받는 나라, 우리가 억압받는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직장도 국가가 정해주고, 내가 살아가는 장소도 국가에서 정해주고, 개인의 삶은 철저히 억압받는,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 중요시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0: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마음만 먹으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수 있고요. 서울에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갈때 안전부에 보고하거나 또 통행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직장도 자기 스스로 능력만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평범한 주민들이 선택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수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자기 나라의 지도자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세상에 이런 자유로운 나라도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넣어주셔서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놀랍게도 그렇게 스스로 자유를 선택한 수만 명의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탈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가 주고 있는 엄청난 자유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 억압받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찾아서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우리 북녘 동포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억압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 이제는 더 이상 당과 수령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속히 그 지옥 같은 자유가 없는 나라를 떠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갈등 속에서 동맹 결속 유지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태평양 초대형 해양 열파가 지구 표면에 13.5%를 덮으면서 태풍과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40% 늘며 관광 소비도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월드컵 소식입니다. 노르웨이가 혼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꺾고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석방된 조선족 김명일 목사를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시범 운행이 포착되면서 개통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중단됐던 탄부 가족 분조 재가동을 지시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노동력 동원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터키의 앙카라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정세, 방위비 분담, 동맹 결속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그린라

아일랜드 문제와 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열리는 만큼 향후 대서양 동맹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거론해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회원국들이 집단 방위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중동 안보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자격으로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원국들과 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유럽 방산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조율하며 동맹 결속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부친인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국가 장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 이상설과 권력 장악력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례식에는 세 형제가 참석했지만 차남이자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란 국영 방송도 그의 불참을 확인했습니다. 모스타바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얼굴과 다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상 정도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암살 가능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국가적 결속을 보여줘야 하는 부친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 기반이 아직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오는 9일까지 테헤란과 종교 도시인 곰, 이라크 카르발라와 나자프 등을 거쳐 고향인 마슈하드에 시신을 안장하는 국가장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태평양의 지구 표면의 약 13.5%를 뒤덮는 초대형 해양 열파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전 세계 기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해양 열파는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현상으로 이번에는 북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각각 발생한 해양 열파가 합쳐지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영향으로 서태평양에서는 제9호 태풍 바비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고 미국 서부에는 이달 중순 강력한 열돔이 형성돼 폭염과 산불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해진 해수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 해안에서 해수면 상승과 폭우, 강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유럽 지중해 역시 고수온의 영향으로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 바다의 37% 이상이 해양 열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양 열파가 발생하는 바다 면적은 1980년대 말 약 9%에서 최근에는 3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5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약 19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하며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일본, 미국이 뒤를 이었는데요. 부산시는 전국 최초의 24시간 크루즈 터미널 운영과 항공 철도 연계 크루즈 상품,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9배 증가했고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광객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도 크게 늘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에서 사용한 관광 지출액은 4,544억 원으로 집계됐고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364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는 연간 400만 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월드컵 소식인데요. 노르웨이가 엘링 홀란의 멀티골을 앞세워

브라질을 2대1로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노르웨이는 이번 승리로 월드컵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을 새로 썼습니다. 특히 1998년 대회 조별리그에서도 브라질을 2대1로 꺾었던 노르웨이는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두 차례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경기에서는 브라질이 페널티킥과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노르웨이 골키퍼 위리안 윌란의 연이은 선방에 막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혼란이 후반 34분 헤더로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추가 시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브라질은 경기 막판 네이마르가 페널티킥으로 환골을 만회했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두 골을 추가한 홀란은 이번 대회 7골로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선두에 올랐으며 노르웨이는 멕시코와 잉글랜드 경기 승자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반면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브라질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이후 36년 만에 16강에서 탈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에서 9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석방된 조선족 김명일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며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박해받는 사람들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김 목사가 대통령과 미 의회의 지속적인 압박 끝에 석방됐다며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종교 탄압을 받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당적 기구인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도 김 목사가 가족과 재회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석방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외교당국이 물밑에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앞서 김 목사의 딸이 의회에서 부친의 상황을 직접 증언하도록 지원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신앙을 이유로 한 탄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전직 미국 대사와 영국 상원의원 등도 이번 석방을 환영하면서 중국에는 여전히 종교인과 인권운동가 등 수천 명이 부당하게 구금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허가한 교회 외에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하교회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북한 무역회사 소속 버스가 운행하는 모습이 처음 포착되면서 대교 개통이 임박한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버스에는 일반 승객이 없었고 운전기사와 관계자만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정식 운행이 아닌 개통 전 동선과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시범 운행으로 평가됐습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기존 압록강 철교의 물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됐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북중 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개통이 미뤄져 왔습니다. 현재 중국 측 공사는 모두 끝났고 북한 측 세관과 연결 도로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기술 인력들이 매일 북한 공사 현장을 오가며 시설 점검과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도시락과 생수 등도 매일 북측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개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신압록강 대교는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실제 개통 시점은 양국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과 외교적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교가 개통되면 단둥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북중 교역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1990년대 식량난 시기 운영됐다가 사실상 중단된 탄부 가족 분조를 다시 가동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탄부 가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재에서는 농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부 가족 분조는 탄광 노동자 가족들이 인근 농장에서 함께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도록 만든 제도로 식량난 시기 생계 지원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농사보다 장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 대부분의 가족 분조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석탄 산업을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로 육성하고 탄부 생활 개선을 강조한 이후 내려진 후속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각 농장에서는 가족 분조를 다시 조직하고 경작지를 배정하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장사를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다시 농사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당국이 생활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메우려는 정책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으며 지방 공업 확대 정책처럼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8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에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2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6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비 소식 없이 온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기온은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전 지역 구름이 가득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7도, 청진은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8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이나 또 북방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yeah.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산에는 원래 나 있는 길이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같은 곳을 계속해서 왕래하다 보니 풀이 꺾이고 나무가 뽑혀서 길처럼 보일 뿐이지요. 길이 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사람이 자주 다닌다는 뜻이 아닐까요? 산과 숲을 그렇게 거니는 사람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었겠지요. 산 정상을 목표로 하는 사람, 다른 마을을 방문하려는 사람, 집을 짓고 살려는 사람, 귀한 약초를 찾아다니던 사람까지.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 생긴 것이 바로 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길을 갈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으로 해서 Desire Pass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나 동물이 자주 다녀 생긴 길이지만 다시 말하면 Desire 욕망이 만든 길이라는 뜻이죠. 처음 누군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 길은 생겨나지 않았을 수 있죠. 그리고 한번 생겨도 금방 사라졌겠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에도 수많은 길이 나 있겠죠.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운동의 습관으로 그 길을 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일로 길을 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길은 얼마나 나 있을까요? 가장 자주 찾고 가장 즐겁게 거닐 수 있는 주님을 예배하는 경건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이 되도록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매일같이 매 순간 거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을 향한 길만이 나기를, 오직 주님께로 향한 우리의 걸음만이 있기를, 우리 주님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요, 오늘의 이 새벽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어떤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혈액암이었을 거예요. 혈루증을 앓다가 12년 동안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으틱으틱이 쑤시고 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아서, 그건 믿음이지요, 쑤시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기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싹 가셨어. 예수님이 누가 내 두루마기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진 걸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때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제가 예수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니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0: 가나안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잔치집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양반만 믿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대전 말기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이 갇혀있는 지하실 감방벽에 그들의 상징인 다윗의 비율을 걸어놓고 거기 글귀를 하나 써놨어요. 비록 태양 빛은 내게 비춰오지 않으나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나는 비록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해도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은 내게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지하 감옥소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믿음. 암만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렸죠. 라이프로드싱어즈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리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전의 찬송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이어서 한 곡의 찬송 더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 후에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의 이야기 이곳에 정착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이곳에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된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북한에서 어떻게 이곳까지 건너오게 됐는지, 북한의 실상을 깨닫고 위험해진 상황 가운데 큰 결단을 하고 여행 가는 느낌으로 출발했던 그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이곳 저곳을 거쳐서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들어오셨죠?
0: 네, 맞습니다.
1: 처음에 들어올 때 계절이 어떤 계절이었어요?
0: 제가 들어올 때는 겨울이었어요.
1: 겨울이었어요?
0: 겨울이 아니고 2월달 봄이었어요.
1: 봄?
0: 네.
1: 2월이면 뭐 그래도 겨울이죠. 3월까지 추운 경우도 많잖아요.
0: 네네, 맞아요.
1: 추웠겠어요. 옷차림은 어땠어요?
0: 아, 제가 그 옷을 사실 몇 벌 가지지 못하고 이제 떠났거든요.
1: 그러니까.
0: 챙기지 못하고 떠나서 그 가을 옷을 입고 겨울을 버텼어요.
1: 감기 안 걸렸어요?
0: 아, 뭐 그 밖에 나가지 않고 이제 건물 안에만 있다 보니까 괜찮긴 했습니다.
1: 그래요. 이곳에서 맞이한 첫 공기가 참 차가웠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러면 여기에서의 첫인상은 어땠어요?
0: 첫인상은 사실 뭐 인천공항에 들어왔을 때가 제 첫인상이었어요. 그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이제 서울로 가는 길이었었는데 저는 첫인상이 되게 사람들이 되게 좋은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아, 차 종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봐요.
0: 아, 네. 제가 차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북한에 있을 때부터.
1: 네.
0: 그래서 차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뭐 북한에서도 살아봤고 이제 다른 곳에서도 뭐 좀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쪽은 거의 차 보면 막 연식이 30년 이상 된 차들도 많고 막
1: 그래요?
0: 네, 보통 20, 30년 된 차를 많이 타고 다녀요. 근데 여기 한국에 딱 와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니까 거의 차들

0: 팬들이 거의 다 새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새고 뭔가 브랜드들도 다 이제 현대, 기아, 이제 국산차들도 많고 해서 되게 뭔가 발전돼 보인다, 차들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보통 드림카라고 하잖아요.
0: 네.
1: 나에게 꿈과도 같은 차가 있어요?
0: 아, 그쵸. 당연히 이제 드림카는 있죠.
1: 무슨 차예요?
0: 저의 드림카는 아우디입니다.
1: 브랜드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우디?
0: 아, 네, 아우디인데 좀 이제 그 있어요. 그거 스포츠형이라고 해서
1: 스포츠형이요?
0: 네, 그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평생 살수 있을지.
1: 아주 생생한 꿈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님이 곡간을 부어주시면
0: 아, 네.
1: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0: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는 겨울에 왔다고 해서
0: 네네.
1: 쌀쌀한 공기면 괜히 막 마음까지 차가워질 때도 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또 빛나는 차들의
0: 네.
1: 시선을 아사가고. 그렇게 저희가 보통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0: 네.
1: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곳에 나오잖아요.
0: 네, 맞아요.
1: 지금은 그러면은 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0: 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1: 나오고 나서 그래도 꽤긴 시간이 있었어요.
0: 네, 나와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뭐 면접 보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일도 좀 하고 하면서 좀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1: 면접도 다니고 경제생활도 또 해야
0: 맞아요.
1: 되니까. 그 하나원에서는 근데 종교생활을 할수 있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는 그럼 종교생활을 아예 안 하셨어요?
0: 아, 그때는 사실 기독교를 다니긴 했습니다.
1: 아.
0: 저희 하나월에 매주마다 이제 뭐 불교에서도 오고 이제 기독교도 오고 뭐 천주교도 오고
1: 그쵸.
0: 다양한 종교 이제 하 그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기독교를 선택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이랑 목사님의 설교를 듣긴 했었어요. 하나원에서.
1: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어요?
0: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기독교가 제일 좀 친근해 보였어요.
1: 너무 또 의아한 게, 북한에서는
0: 네.
1: 기독교를 제일 또 탄압하는 종교이기도 하고,
0: 맞아요.
1: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조금 안 좋게 교육하잖아요.
0: 맞아요.
1: 또 어떻게 그게 친근해 보였어요?
0: 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제 느낌이었어요.
1: 느낌으로, 감동으로.
0: 네, 감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제가 딱 기독교 가야지 하고 막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그냥 느낌으로 그냥 제가 느낌으로 그냥 저기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그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목사님을 그러니까 기독교 선택하기 전에 얼굴을 먼저 봤었어요?
0: 아니, 얼굴은 못 봤어요. 그냥 이제 기독교랑 그 불교,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그 하나원 직원분이 물으셨거든요. 어디 가보겠냐고. 저는 그냥 기독교를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1: 혹시 그럼 그 이전에 극동방송을 라디오로 들었었다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때 들었던 방송이 기독교인 건 알고
0: 네,
1: 있었어요.
0: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더 친근해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1: 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니면 나는 이곳에 정말 가겠다 해서 혼자 갔어요?
0: 아, 친구랑 그때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었던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1: 그 친구는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0: 안 하고 있어요.
1: 진짜요?
0: 네.
1: 전도 대상자겠어요.
0: 제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나와서 혹시 아, 교회 가볼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집을 배정받고 나서 해본 적이 있어요?
0: 네, 이제 초반에 제가 교회를 좀 다닐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유가 안 됐어요. 교회 일요일에 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1: 그쵸.
0: 근데 제가 그때 일요일도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7일 중에 7일을 일을 했어가지고 네, 다니고 싶어도 이제 못 다니긴 했었어요.
1: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뭐 사고 싶은 게 많았어요?
0: 아니, 사고 싶은 게 있기보다는 제가 이제 국정원에 2개월 정도 있고 이제 하나원에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또 공백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있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 합치면 거의 8개월 정도를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거예요.
1: 네.
0: 몸이 너무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공부도 안 해, 일도 안 해, 하다 보니까 뭐

0: 몸이 너무 이렇게 큰질거렸어.
1: 아,
0: 네,
1: 진짜요?
0: 뭐든 해야지 이게 될것 같았고, 뭐든 해야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았고, 이제 너무 공백기가 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정착했을 때좀 약간 마음이 심란하잖아요. 새로운 곳에
1: 그쵸.
0: 왔으니까 누구도 없고 이제 혼자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뭐 일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1: 네. 처음 일했던 일자리가 어떤 거였을까요?
0: 아, 처음에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1: 네.
0: 그 양대창이라는 그 곱창집이 있어요.
1: 북한에서도 곱창 하면 알까요?
0: 아, 저는 북한에서 곱창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순대는
0: 아,
1: 먹어봤어요.
0: 순대는 먹어봤죠.
1: 순대를 순대라고 하나요?
0: 맞아요. 순대라고 하는데 북한은 순대에 찹쌀을 넣고 이제 남한에는 그 당면,
1: 당면,
0: 네,
1: 맞아.
0: 이
1: 찹쌀을
0: 들어가죠.
1: 넣는 데도 있고, 당면을 넣는 데도 있고,
0: 네.
1: 뭐 선지로 가득 채우는 데도 있고,
0: 맞아요.
1: 그쵸? 약간 뭐라고 할까요? 곱창이 더 기름진, 순대보다 조금 더 기름진? 생김새는 비슷한? 북한 주민분들에게 이해를 시킨다면? 그쵸?
0: 그런 느낌. 북한 순대랑 곱창이랑은 이미지가 많이 달라서 북한 주민들이 잘뭐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곱창 하면 내장? 내장? 돼지 그냥 배, 그 북한 사람들한테 그 곱창이 벨이잖아요.
1: 네.
0: 그 돼지 내장에 있는 그 대장이라고 해야 하나? 그거
1: 네.
0: 맞죠? 그 내장이라고 얘기하는 게더 북한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갈것 같아요.
1: 그래서 그 곱창집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곱창 좋아하세요?
0: 아,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곱창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일할 때는.
1: 그 왜냐면 호불호가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게 일자리를 가면
0: 네.
1: 내가 모르는 그러면 음식을 나르고
0: 맞아요, 맞아요.
1: 판매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어렵지 않으셨어요? 거기 뭐 술도 팔고 할 텐데.
0: 맞아요.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한 면접 보러 다니면서 제가 이제 또 생활비도 충당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여서, 제가 한 3일 나온 지한 3일 만에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하나원에서 나온 지.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몰랐어요. 뭔지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고, 이제 식당에 뭐 대창이 뭐고 곱창이 뭐고 그다음에 뭐 소주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이제 웃긴 에피소드도 있고 좀 당황했던 순간도 있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1: 제일 당황했던 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0: 아, 그 제일 당황했던 사건은 제가 이제 어떤 소주가 참이슬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뭐
1: 그건 알고
0: 네, 그거는
1: 있었어요.
0: 다른 데서도 유명하거든요. 참이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라서
1: 아,
0: 소주가, 네,
1: 진짜요?
0: 맞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그 외에 뭐 진로라든지 이제 처음처럼 이런 소주가 있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저한테 사장님 그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 주문을 안 받았었거든요. 혹시 처음에 어떤 거 시켰어요? 하고 제가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손님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저 그냥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
1: 진짜요?
0: 네. 그래서
1: 아, 웃을 법도
0: 아,
1: 한데.
0: 네. 그래서 아, 무슨 소리예요? 하고 물어봐가지고 아, 제가 처음에 주문을 안 받았어요. 하니까 손님이 아, 저희 처음처럼 술 시켰는데요. 그래서 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알바분이 오셔가지고, 아, 그 도와줘, 아, 그 처음처럼이라는 소주가 있는데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때 너무 이제 당황을 했어가지고.
1: 사장님한테 안 혼나셨어요?
0: 아니요, 사장님은 좀 저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몰라, 이제 처음이라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사장님이, 그래, 빨리 배워라, 해가지고.
1: 와, 진짜 마음밭이 엄청 넓은 사장님을 너무 잘 만나셨는데 첫
0: 네,
1: 일자리에
0: 그랬던 것 같아요.
1: 간혹 어떻게 인사는 드리고 있어요?
0: 아, 저,
1: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0: 아, 뭐 그렇긴 한데 이제 뭐다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지내는 것 같습니다.
1: 자, 그렇게 바쁘게 이곳에 와서 사실 일자리도 알아보기도 했고 3일 만에 일자리를 알아봤다고도 네. 했고 그리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네네. 했던 그런 무수한 선택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또 경제활동

0: 이런 거를 했던 그 걸음을 나눠주셨는데,
1: 네.
0: 아까 전에 이제 교회 다닌 지 1년 반 정도 되었다라고 한 신앙생활의 그 여정까지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걸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에서 온 정착 5년 정도 된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을 향한 길목 가운데 충성과 순종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위의 선택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할 텐데요. 신명기 28장 1절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합니다.
1: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들이 그런 미래가 펼쳐지리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생각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들이 많이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은요, 우리의 미래 궁금하잖아요. 근데 애치거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미래를 위해 원하는 씨앗들을 지금 뿌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필요를 먼저 보는 사람이 앞서간다, 그렇게 말해요. 요즘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목사다 보니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 생업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마는, 하영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정주영 할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임자들 불러보면 돈 벌 게 참 지천에 깔렸어, 이거 해봐, 그러면 핑계나 대면서 안 될 것만 말하는 직원을 향해서는 임자, 자네 해보기는 해봤어?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안 해보고 그 뭐 열매 거둘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니. 피터 드러커도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뛰어난 기업은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고객을 창조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발명왕 에디슨은 기회는 대부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제로 보인대요. 그래서 이 게으른 사람은요, 아예 기회가 와도 스스로 박차버리고 만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치를 꿈꾸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건 핑계대지 말고 국민들이 살만한 정책 찾아내야만 합니다. 기업인입니까? 고객의 필요 발견해야만 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든지, 낮이고 밤이고 뭐 철

0: 하면서 환상 보여달라고 그러든지 해야지요. 교육자라고 하면 뭐 이런저런 세태 핑계 대지 말고 다음 세대를 동양지재로 양육할 방법 강구해야만 하지요. 교회의 밝은 미래도요, 전도하고 인도할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빈자리 채워지며 부흥하지요. 하나님은 교회 일이건 세상 일이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분명 감추어진 보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 내가 보질 못해서 그러지 주변에 하나님은 지금 익어가는 열매들을 여기저기 지금 만들어 놓고 계셔요. 그럼 그것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뛰어나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시라면 다음 세대들이 맡은 분야에서 꼬리가 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고 비전을 말하는 그런 가정이어야 그런 가정의 미래가 복된 거 아닙니까? 요즘 복되고 건강한 교회 꿈꾸는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젊은이들이 저런 찬양합니다. 엊그제 심야 기도회 때도 첫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크고 웅대한데 그런 젊은이들에게 신앙 가르친다고 하는 기성세대는 그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가지고 무슨 자식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0: 저 밑줄 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손들을 뛰어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저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도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식 교육하고 다음 세대 양육하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로 행세하려고 하는 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세계 위에 뛰어나게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로 다시금 다듬어지는 오늘의 성찬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절망케 하는 현실일지라도 미래가 밝아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절망하기 쉬운 포로였어요. 그러나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인데도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니까는 하나님이 여러 왕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신뢰하도록 만드셔서 높여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왜 높임받고 뛰어나게 된 거예요? 다니엘 혼자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스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였기에 높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 세우셨잖아요. 왜 그랬는데요? 성경 잘 보세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문의 식구들 살릴 수 있었고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고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살림을 받게 된 겁니다. 살아난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 요셉 개인 목적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살아나도록 하고 감은 흥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높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잘난 체하고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까닭의 주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고 살만 난다 하며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제발 뛰어나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분야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은 등경 위에 두잖아요. 높은 곳에 두잖아요. 왜 높게 뛰어나게 하시는데요? 빛을 바라라고요. 그래 성적이나 세상 스펙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운 세상 살만 나게 하는 그런 뛰어난 삶은요, 세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러면서 키우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업가라면 정직한 경영으로 사회에 본이 되고, 직장인이라면 성실함으로 신뢰를 얻는 거, 부모 자녀라면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들지 않고 그저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나는 뭐 뛰어난 삶을 사는데 나 그럼 스트레스 받아. 목사님 그런 얘기 하는 건 나 좀 부담이 가요. 그런 분 있습니까? 진리 외칩니다. 그분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웬 줄 아세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분명하다면, 또 그런 인간답게 살도록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맡은 분야에서 열매 맺기 위한, 적어도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한 비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 그 적중하길 원해, 맞추길 원하는 관역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되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입니까? 주변에 보면요, 웬일인지 뭐가 그렇게 안 되는지 막 볼멘 표정을 하고 뭐 얼굴은 은근슬쩍, 조금 신경질 내기 일보 직전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진리 말씀도 확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만홀히 여기고 은근슬쩍 하나님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처신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길 원하셔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그 교회 중직자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나 고집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지 뭔가 힘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도 내 멋대로 주물럭 주물럭거리면서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망령된 말과 행동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세상 유행 풍조가 모퉁이돌이 되면 하나님마저도 얼마든지 끌어내려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짓이겨버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면 수틀리면 인간들은 절대주관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적하려는 오만방자한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피조물이면서 인간들은 자기 소견대로 삶했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반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0: 자신의 죄악된 언행과 처신 욕망을 보고 그건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싫대요. 왜? 불신앙이 쪄져들었으니까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한 얘기 듣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황당한 죄를 짓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황당한 죄악까지 저리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믿는다면요, 진짜 원수 되었을 때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나 이제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꿈 꾸어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사랑 정말 믿습니까?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은 왠지 모르게 엄두가 안 나요 하고 그 말씀을 사장시킨다면 고린도전서 말씀대로 가장 불쌍한 자일이라. 자,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0: 아멘. 저 말씀을 성찬식과 연관시켜서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못하는 죄악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활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는데 건성으로 듣도록 해요. 그러나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선포될 때 팔짱 딱 끼고 눈 지그시 감고 그래? 그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겠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운 사람 생각했다가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 안 된대요. 삼가 말씀 들어야 합니다. 아, 물론 설교 드리면 눈 감을 수 있고 팔짱 낄 수 있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를 통해 세계 열방이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찬양할 때는 아멘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돼? 에이, 그건 못해.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사람들은 귀한 자가 될 수 없는 작은 자라고 아예 단정해 버리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감해버리는 사람을 혹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뭐하다 일컫받을 것이요? 극히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자를 하나님은 그다 일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는 자존심이나 탐욕,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세상적인 평가에 더 마음을 두려는 사특한 생각, 하나님께서 외면당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 이런 것들 오늘 성찬식 때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는 새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전반대되는 상황을 소개하는 신명기 본문 후반부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실제로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런 지경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 제사는 있었어요. 형식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때 양의 피가 소의 피가 신의 물을 이룰 정도였잖아요. 근데 왜 저주받았어요? 왜 잘못됐어요? 형식은 있었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마음에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드리지만 정말로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 걱정이 더 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결국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돼서 심판받고 만다고 복음서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환호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좀 십자가에 다 쏟아놓고 그것들 십자가에 못 박는 성찬식이 되어야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현수막 7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의 사명을 왜 지금 7월 달에는 그러잖아요. 참외 드시고 싶지요? 수박 드시고 싶지요? 또 드시고 싶다고 그랬다고 또 수박만 줄까 봐 저희 집은 수박 안사 먹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 집은 수박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요. 설교상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농부들이 저렇게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각자 맡은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숨기시고 열매 익어가게 한 그것들을 발견하는 영안이 밝아지는 계절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고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으니 해서 자격은 이미 구비되었잖아요. 왜못 믿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여러분 창조됐죠? 또그 형상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셨지요? 그럼 자기 구비 됐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다듬어져 가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면 이제는 되는 겁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가져야 돼요. 제발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잘난 척 그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좀 내일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겸손한 그건 겸손도 아니죠. 왜 이렇게 비굴한 꿈을 꿉니까? 진실로 진흙에서 살던 굼벵이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시니까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며 존귀한 자들과 함께하도록 으뜸으로 삼아 주셨다고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니 베들레헴 흙덩이에 살던 굼벵이를 하나님은 저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구더기 같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 만드셔서 어떻게 됐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험산 줄령 같은 장애물조차 쳐서 부스러뜨리는 새 타작기계로 만들리라. 어지간한 문제거리들은 저같이 만들어버리는 존재로 만들리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잖아요. 진실로 내가 애벌레 같을지라도 기회와 요초의 향기를 만끽하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내가 우물 안에 지금 개구리라 할지라도 목구름까지 박차고 비상하는 독수리 영성 같고 오늘 성찬식을 통해 다시금 거듭나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0: 아무쪼록 내가 지금 어디에 몸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성이 독수리 영성, 사자 영성이 되어가지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능력을 맡은 분야에서 10번 발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뭐하는? 꼭 만나는 오늘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7월 8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린데요. 어제 새벽부터 밤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전망이니 빗길에 이동하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도 저녁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와 황해도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평안도는 20에서 60mm, 함경북도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5도, 평양과 여수, 목포, 제주가 24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부산, 대전, 대구, 포항이 23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22도, 강계 20도, 해산과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4도, 강릉과 대구가 32도, 대전과 광주가 30도, 평양과 신의주, 부산, 여수, 목포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함흥, 춘천, 서울, 제주가 27도, 개성이 25도, 해산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3.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가 가득 내리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 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를 땅의 모든 민족 위에 드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

0: 고통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 아침을 예배로 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소서가 지난 7월의 대지는 한껏 더운 기운을 품고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왕성한 생명력이 숨쉬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죠.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심령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약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8일 수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주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하며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

0: 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이 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111편이 모두 10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고 각 절이 두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9절, 10절이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서 8개는 각각 두 개씩 그래서 16연이 되고 9절, 10절은 세 연씩에서 6연이 되죠. 그래서 이게 모두 합치면 이제 16개와 6개가 합치면 이제 22개의 연, 22개의 절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22개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의 알파벳과 동일한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알파벳 순으로 첫 글자가 시작하는 알파벳이다. 예, 알파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알파벳 C가 이제 111편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2편도 모두 똑같이 10절이고요.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할렐루야를 제외하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며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알렙으로 알파벳 A로 시작이 되고 모두 이것도 이제 8절까지 2연씩 16연이 되고 그다음 9절 10절이 세 연씩 해서 여섯 연을 이루어서 전부 22개의 스탠자라고 그러죠. 연, 줄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알파벳 순서로 쭉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기억하기 쉽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예를 들면 시편 111편 같은 경우는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철저하게 묵상을 한 부분이 있고 오늘 이제 112편은 언약의 하나님을 묵상한 것에 이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 때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삶, 이 복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알파벳 순서로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묵상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잠깐 두고 로마서 12장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로마서의 분기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죠. 자,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 그러니까 이 권함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이해, 그 크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 너희의 몸, 너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이라고 말하죠.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의 생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산 제물로 드려지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 삶이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시편 112편으로 오시면, 그래서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떠한가, 언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111편 1절로부터 쭉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크시다. 2절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이 하나님을 맛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복된 삶이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냥 막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시간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 시편이 이어지는데 첫 시작을 항상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고백이죠. 예,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좋고 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좋고 또 차를 운전하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찬양을 듣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어제 우리 보았던 그 111편 10절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이기도 하죠. 자, 마무리해 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는 양심으로 산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앞에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어떤 사람? 훌륭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늘 이러한 중심을 딱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마땅하다는 걸 아는데도 내 마음은 죄에 끌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도 저런 죄가 좋은데, 저런 죄의 맛이 좋은데, 이러고 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1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그냥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분을 순종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두드려 맞을 것 같아서
벌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쁘게 순종한다는 거죠. 기쁘게. 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나는 이것을 순종함으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는 즐겁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억지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우리가 맛보아 경험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도 기쁘게 순종한다는 거죠. 기쁘게 자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얼마나 기쁘게 자원하는 사람이 많은가, 그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의 척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시편 1편의 출발점입니다. 시편 1편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직 다른 거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야 돼. 말씀이 즐거워야 돼. 기쁘게. 야, 하나님의 뜻이 또 이런 게 있구나. 또 다른 게 없을까? 아,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을 주시니 평생 묵상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억지로 그러면 힘들죠. 근데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내 입술로 계속 읊조리며 읽고 감사하며. 그러니까 요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복된 길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길을 빼앗기지 말고 기쁘게 날마다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복된 걸음을 가는데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자, 후손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땅에서 강성한다. 여러분,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이 땅에 많아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며 복주시고 그의 후손도 복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서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는 사람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왜? 이런 이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후손에게 전수하기 때문에. 3절에 이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 하나님의 정의가 영구히 서 있도다 그러죠. 자, 그 다음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자, 여기 정직한 자들이 또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는데 여기 정직하다라는 건 단순히 윤리적으로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 올곧게 서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어둡지만 빛을 발하게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다. 여러분, 이게 111편 4절에 보면 중간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냐?

0: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은혜가 충만함.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자, 은혜를 베풀고 꾸어 준다. 여러분, 이게 꾸어 준다라는 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주고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 고가의 금리를, 내가 이거 너 빌려줄 테니까 10% 이자를 줘, 20% 이자를 줘. 보통 나라에서 떼는 세금은 한 2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0%면은 아주 고리죠. 그러니까는 이자를 매겨서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의 어깨에 짐을 지어주지 말아라.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자,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을 보시면요, 2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리고 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러죠. 옷은 외투와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각박하게 이웃을 막게 이게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복되게 하고 도와줄지언정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이것은 고리로 이웃을,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야, 이자도 못 받는데 왜 꿔주냐. 그리고서 이제 아예 이렇게 됐는데,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오늘날은 물론 나라나 이 복지적인 시스템으로 이런 이 대출 시스템들이 많이 발달했죠. 문제는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쉽게 대출을 받다가 이제 나중에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은혜를 베풀며, 이건 이스라엘의 특별한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이게 잘 되나니,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불의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막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이죠.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심지어는 7절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두려워하지 않으며. 왜? 내 인생을 붙드는 분은 운과 귀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어떻게 정해요? 굳게. 마음을 굳게 정하네.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112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휙휙거리고 팔랑귀로 여기 휘청 저기 휘청 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려서 복된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성경은 복 있는 자요, 의인이라고 호칭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과 그가 받을 복을 노래한 것을 묵상하니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이 연상되기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라고 하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줄줄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의인의 마음은 견고하여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다고 하신 오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얹고 이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 네오문의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름답게 노래 불러.

0: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에 대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키에 대한 열등감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학창시절에는 키순으로 줄을 서면 늘 앞줄이 제자리였습니다.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키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저 역시 예전보다 지금 더 작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키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들은 키가 작은 자녀가 오히려 열등감을 가질까 봐 위로해 주셨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키 크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느냐라면서 그 말씀 속에는 자녀가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키가 조금 작아도 괜찮다고, 사람의 가치는 키 높이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런 시대와 오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모가 먼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습니다. 성장판 검사를 하고 성장 클리닉을 알아보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고민합니다. 또래보다 조금만 작아도 부모의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늦는다라고 하는 말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아이들의 키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더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의 걱정이 아이에게 키가 작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지금 모습으로는 부족한 아이구나, 이런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을까요?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느끼는 열등감을 우리는 신체적인 열등감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비교되고 가장 먼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바로 키입니다. 키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은 그 숫자에 자신의 자존감을 얹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키가 아니라 키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늘 불편함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를 소개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키가 작은 자더라. 왜 성경은 그의 키를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그의 삶에서 적지 않은 열등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틈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군중이었지만 어쩌면 평생 그를 막아온 것은 작은 키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부유한 세리장이가 나무에 오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키 큰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잘생긴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나무 위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던 작은 사람 삭개오에게 머물렀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평생 사람들을 올려다보며 살아왔던 삭개오는 그날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마주했습니다. 그 한 번의 시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조금만 더 컸더라면, 조금만 더 잘생겼더라면,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을 가졌었더라면 행복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키를 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사람의 키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가장 작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아래도 내려다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올려다보고 계십니다. 그 시선을 만나는 순간 열등감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작은 키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680번님, 출근하면서 전철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극동방송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시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이날이

주님과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받고 있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 그리고 마음 위에 주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로 돕겠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네홍운의 삐삐친이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 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 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트 요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랴트 요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그 삶이 예수님을 통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예수 중심의 신앙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삶의 의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유용성 지수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다양한 지수로 측정됩니다. 가장 먼저 각광받았던 것은 지능을 측정하는 지능지수 IQ였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더 뛰어난 인재로 여겨졌고, 그래서 다양한 지능 측정 검사 방식이 탄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받았던 것은 감정지수입니다. 지능보다도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행했던 것은 공존지수입니다. 결국 모든 일은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를 잘 맺고 형성하는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지수입니다.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분위기를 재미있게 이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성 지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 지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미와 가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창조적 해결 방식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지능이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배는 표류하지 않듯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물질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바른 영성으로 저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게 하소서. 영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물질도 의미가 없음을 인정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바하 합창단의 찬양으로 주의 주실 화평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킹스 보이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종합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맥추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11번째 아들이 있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애굽에 내려온 야곱을 데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때 요셉이 몇 살이었죠? 요셉은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되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풍년 뒤 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 가운데 2년 흉년 되었을 때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지나갔습니다. 37살. 2년 흉년 지났습니다. 39살.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 야곱이 130세. 그러니까 야곱이 91세 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리고 여자아이들만 딸아이들만 살려두는 바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이 마쳐집니다. 2장 1절로 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

강가를 그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의 출생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죠? 80세. 80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으면 애굽에서 나가기 80년 전이에요. 400년 가운데 80년 전이니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32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형 아론이 태어났고, 아론이 태어나기 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12, 3년 사이에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미리암이 태어날 때,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가보았더니 자기의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을 취하여 그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40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사이가 40년이 지나간 것. 40년. 그것이 탄로가 나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그의 부인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어떤 날 양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는데 호렙산 기슭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때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라니까. 출애굽기 2장이 전체 8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언제였죠? 언제이죠? 유대의 원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그들이 그곳에서 출발해서 나오게 됩니다. 12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월 15일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달 초 하루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셋째 달입니다. 첫째 달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둘째 달이 지나고 셋째 달 첫날 셋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얼마 만에 시내 산에 이르죠? 시내 광야에요죠? 첫째 달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달 첫날에 왔다니까요. 그럼 얼마 걸렸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 계산자리에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2월 15일 한 달 3월 1일이니까 약 45일 정도. 이 달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이 아니라 히브리의 달력으로 따져서 그랬기 때문에 약 45일 정도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모든 모형을 받아와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다 완공된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부터 2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20장이 시내 광야, 아니 모세가 머물렀던 시내산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은 어디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아예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시내산에 19장에 와서 떠날 때까지가 성막이 완성될 때가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이건 굉장히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맥추절을 지키지만 안식일 살피고 맥추절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니까요. 19장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장 읽었어요? 16장. 그럼 아직 시내산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이 어떤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전날 너희는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내일은 휴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간수하라. 내일 안식일에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처음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날 쉬심으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은 마지막 날 창조되고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계명으로 다시 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그걸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한 주일에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에 나가 한 주일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지나간 한 주일 세상에 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틀린 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일의 첫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제7일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천지창조를 6일간 하시고 제7일 쉬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만들어지면서 첫날 안식부터 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안식일 준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계명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쉬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밭 갈 때, 거둘 때에도. 본문 21절 다시 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밭 갈 때가 언제죠? 파종기입니다. 밭을 갈고 이제 공 씨를 뿌릴 때요. 그 다음에 거둘 때 어느 때요? 추수 때예요. 파종할 때에도 추수할 때에도 쉴지며. 언제가 농사일에 제일 바쁜 때가 언제예요? 파종할 때하고 또 언제예요? 추수할 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때라도 안식일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바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학적인 개념으로 구약엔 제사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은 무도는 무노동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바쁜 파종기에 그렇게 바쁜 추수기에 쉰다? 일거리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일이 바쁠 때 일을 해야지 일 없을 때

시간 내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잖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 먼저 하고 찬양.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끔 나 오늘 바쁘니까 좀 이따 바쁜 시간 지나고 나서 뭐 하자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죠? 내 삶, 내 생명, 내 물질, 내 모든 것은 나의 노동,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재능,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만 그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게 예배의 개념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뒤로 우선순위에서 미룬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77절,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사실 세 번이라고 말할 때 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 우리로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절기. 근데 오늘 성경에는 유월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77절. 사실 오늘 77절만, 맥추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너희는 이 77절을 지키라. 왜 77절인가? 유월절을 지키고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납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 지나면 그 다음날이 50일째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오순, 50일. 그 날이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처음 이건. 근데 맥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밀을, 첫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첫 추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동기가 뭔가? 아니, 잠깐만 더 설명하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유월절 이후 일곱 수를 세일지니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수를 세일지니, 일곱 수. 7일을 일곱 번. 그렇게, 그 다음날이 50일이 되고. 그 오순절날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강림절이 됐던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아직 신의 산에도 오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만나를 먹을 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내일 끝까지 거두어. 그리고 십계명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 지금 이곳에서는 만나가 있지만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면 만나가 거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거치고 그들이 농사하여 가장 첫 번째 거둔 그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광야 40년은 무농사로 만나로 먹고 마셨지만 먹었지만 가나안 입국 정착 후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절기. 그래서 77절이 맥주 감사절이 감사의 절기가 되었던 겁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다음으로 익혀질 모든 열매의 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신앙을 갖는 것처럼 전체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맥추절을 지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객과 과와 과부,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령, 가나안 입국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실제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 복음의 열매로 이루어진 신학의 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추절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일곱째,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이 에바는 그 가루를 담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20% 찬 정도의

떡을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바칠지니 이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아니오. 누룩 없는 떡. 그건 유월절에 먹는 겁니다. 근데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때 그 여호와께 드린 첫 요제며 요제 흔들 요자 제사죠.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제사가 제사 방법이에요. 어떤 것은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어떤 것은 곡식을 드리고 어떤 것은 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유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데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이건 태워서 드립니다.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역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화목제로 함께 바쳤던 겁니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칠칠절의 절기입니다. 신명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칠칠절이 있기는 맥주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신명기 16장은 아까 레위기 다름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지파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지파가 행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세대교체가 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에 있을 때 그곳에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율법을 받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이야기한다. 그게 디오트로나미 신명기입니다. 디오트로스 노모스 율법 제론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누가 지켜야 할 건지 어디에서 지켜야 할 것인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함이 되리라. 즐거워라.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모두가 함께 즐거움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맥주절입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오늘날 개념으로 조금 바꿔 말하면 헌금의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사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어디에 쓰이는가? 그 집 안에 있는 종과 노비,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그들 모두에게 노동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3차 이렇게 했습니다. 유월절에도 이렇게 하고 맥주일도 이렇게 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는 1년 3차 이렇게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에 큰 잔치를 해마다 하는 게. 그 다음 민수기 28장 26절에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성회로 모일 것이오. 우리가 추수감사들 전에 꼭 성회하죠. 부흥회하잖아요. 그죠? 온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업을 위한 일 아무도 하지 말아라. 노비도 시키지 말고 종도 그 누구도 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바쁜 때에 파종기에 추수기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에도 다 모든 걸 스탑하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바쁘다고 딴짓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 어떤 바쁜 추수기 때 농사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그때 쉽게 말하면 새끼가 낳아도 염소가 새끼를 낳아도 중단하고 예배 드리고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첫 번째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다 주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습니다.
내

0: 지경을 넓힌다.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가는 지난 금요일 날 얘기대로 부동산만 넓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지경이 넓히고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 그냥 두고 와도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럼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땅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목축하고 농사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줄게. 너희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지켜줄 거야. 뭐만 하면 너희가 이철기를 제대로 지키면 국경을 맞댄 적국들이 서슬시 부럽게 살아있던 고대 사회에서 온 나라의 성인 남자들이 농사와 국경 수비를 전부 제쳐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오늘날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내 모든 사업 팽개치고 예배드리고 온다면 너네 사업 되겠냐? 주일이라고 장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손님이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집중하면 내게 몰두하면 내게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약의 계약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일을 다 책임질 거야.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 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귀한 축복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0: 천국 같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옥동 사랑의 교회 이상준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어 평화와 사랑을 심는 세계 선교의 거룩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웃으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가장 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에이펙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바야흐로 바캉스의 계절, 여러분은 어디로 휴가를 떠나시나요? 요즘은 바캉스를 넘어 호캉스 등 다양한 형태로 휴가를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SNS를 보면 멋진 곳에 다녀온 사진이나 영상들이 많이 보여서 때로는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혹 시간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 휴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계신 바로 그곳을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시원하게 기쁨이 충만한 피서지로 만들어 드릴게요. 바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씀과 찬양으로 말이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어느샌가 더위는 팥빙수 노트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충만할 거예요. 바캉스와 호캉스를 뛰어넘는 찬양 바캉스, 일명 창캉스. 썸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90.3MHz입니다. 맞지 않나요? 와, 이 아침 우리 방송 가족분들 함께해 주고 계세요. 주자리 6809님 샬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덥다가 시원하다가 장마네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지금 수요팅하고 계시는 6809님 방송 가족분들 이 아침 또 함께 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또 아침에 나서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전 시원하니까 그냥 다 좋아요. 근데 또 중부지방은 지금 비가 오고 있다고 또 돼 있고, 그래서 우리 9507님 비가 오는 양평입니다. 새벽기도 가는 길 비가 좀 많이 왔었지만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의 찬양도 이렇게 신청해 주셨고요. 와, 우리 2642님께서요 세찬 장맛비가 은혜 넘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멋지고 행복한 보석 PD님을 만나게 돼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아주 멋지고 너무 멋지고 아주 멋지고 은혜 넘치는 우리 2642님 9507님 우리 6809님, 우리 4420님, 우리 3924님, 우리 방송가족분들 오셔서 제가 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아침 또 방송가족분들 썸머 스페셜을 맞이해서 듣고 싶은 뭐 찬양 있으시면요 신청곡으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시죠. 우리 3924님께서요 경쾌한 메들리 찬양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 듣고 싶어요.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자, 무더운 이 여름 우리의 영과 육을 메마르지 않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젠 다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섭취하는 겁니다. 샬조와 썸머 스페셜을 맞이해 다시 돌아온 샬롬 모닝 루틴. 준비되셨죠? 전방에 힘찬 말씀 함성 준비! 모닝 루틴 발사 준비! 이야!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자, 아직은 좀 부족해요. 한 2% 지금 김보섭 PD 부족합니다. 제 자신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이에요.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샬롬 전도사가 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우리 외쳐볼게요. 모닝 루틴이에요. 자,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무엇을 따라 부르죠? 맞아요.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이제 다들 샬롬 전도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 한 번 더 외쳐보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방송하실 분들의 오늘 하루 가운데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참 귀해요. 은혜가 됩니다. 뒤자리 3924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제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좋은 청지기로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또 기도문처럼 또 고백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네요. 뒷자리 2642님, 찬양 바캉스, 창캉스 너무 좋습니다. 히히 라고 보내주시면서 야, 오늘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삼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캉스로 제가 이 출첵 제시어 드릴 거 어떻게 알았죠? 바로 예측해서 이 출첵 제시어 넘어 또 삼행시까지 보내주신 2642님. 찬, 찬양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 캉, 야 이걸 이렇게 살린다고? 대단하신데요. 캉가루 친구처럼, 캥거루 친구처럼 껑충껑충 뛰며, 스, 스위스의 하얀 얼음 북벽을 바라보며 시원한 여름 분에는 행복한 서머 스페셜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와, 대단하신데요. 와, 이거 진짜 고난이도, 초고난이도의 이 제시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창캉스로, 창캉스로 삼행시를 우리 이륙사님이 보내주시면서요. 이 캥거루처럼 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캥거루처럼 뛰면 안 되고요. 캥거루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어디를 뛴다? 스위스의 하얀 얼음 북벽을 바라보며. 우리 이륙사님이 스위스 산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산 명칭이 스위스 그린덴발트 바흐 알프제 호수라고 이렇게 또 명칭을 보내주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한데요. 이 호수와 눈 덮인 산의 전경, 저의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창캉스, 오늘 삼행시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축. 피디님, 제가 어제 월요일에는요 국내 단기 선교팀 이 화상회의를 진행해서 못 들어왔답니다. 유유. 그래도 오늘은 출첵했어요. 기다리고 있진 않으셨죠? 유유. 이유가 있으셨군요.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4420님 어디 가셨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저도 참 행복하네요. 저도 기도로 함께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4420님 그리고 잊지 않고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뒷자리 2667님께서도요. 샬롬 보사피디님, 여기는 강원도 홍천 지금 리조트에 있답니다. 아침 영상의 시간인데 한쪽 귀는 강의에 또 한쪽 귀는 이어폰 끼고 보서피디님께 쫑긋하고 있어요. 여기도 새벽 한때 여름 소나기 오듯 쏟아졌는데요. 포항도 비가 오나요? 라고 또 와, 강원도 홍천에서 저 어떤 수련회에 좀 참석 중이신 것 같은데 야, 지금 영성 강의 시간인데 한쪽 귀는 이어폰을 끼고 또 샬조아를 청취하고 계시는 2667님 감사합니다. 포항은 좀 비가 오다 말다 했던 것 같은데 좀 부슬비 내리다가 이 아침은 비가 오지 않고 좀 맑게 개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해요. 강원도 홍천은 지금 어때요?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 2667님도 오늘 이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은혜로운 영어 찬양 듣고 오시죠. 빅토리 인 지저스, 캐리 언더우드의 목소리입니다.

뒷자리 2667님, 전국 장로대회에 참석하고 있어요 라고. 아, 강원도 홍천에 지금 전국 장로대회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2667님이시네요. 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함께 기도할게요. 뒷자리 우리 2642님, 저희 아내와 딸이 지난달 이곳 스위스에 다녀왔어요. 직접 촬영한 사진이랍니다. 키키 보내주셨는데, 아, 이게 직접 촬영한 사진이에요? 와, 정말 멋진데요? 아니, 사진 작가가 찍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진이 다 구도부터가 대박입니다. 야, 우리 아내분이, 따님분이 참 이 사진에도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멋진 사진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7694님, 샬롬. 으아, 진짜 아침이네. 외쳐보니 웃겨서 잠도 깨고 진짜 좋은 아침이 되고 있어요. 히히히. 오늘도 넘치는 찬양의 축복 가운데 모두 수요팅하세요.

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도 신청해 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성공했다. 샬롬 모닝 루틴을 통해서 으아, 진짜 좋은 아침으로 우리 잠을 조금 깨워드릴 수 있어서, 힘이 될 수 있어서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우리 769사님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함께 수요팅해요. 이어서 우리 769사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크록스가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0: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효자동 향기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와 편백 스프레이 그리고 아로마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창캉스 세 글자로 출첵 제시어 받고 있고요. 자, 또 신청곡도 나눠주시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행시로 좀 선물을 드렸다면요, 선물을 드리기 위한 이행시였다면 오늘은 출첵 제시어 창캉스로, 요거 어때요? 깜짝 끝말잇기 이벤트. 거의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요 끝말잇기 이벤트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시어 창캉스에 요 창캉스 세 글자에 이어서 낱말 한 두 개 정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말잇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스타일, 일에 이어지는 일기장. 예, 그러면 창캉스 스타일 일기장 뭐 요런 식으로 이어지죠. 요거를 두 개 정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센스 제가 누누이 이렇게 거의 뭐 찬양하잖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름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끝말잇기 낱말 두 개 보내주세요. 뭐 감동하시는 분은 세 개, 네 개 막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떤 참신한 낱말들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듣고 올게요. 홀리 파이어의 행군 나팔 소리로 오늘은 창캉스의 낱말 두 개를 이어서 끝말잇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팍팍해서 선물도 팍팍 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문자 참여가 살짝 저조한데 2642님 때마침 보내주셨어요. 창캉스 스웨덴 덴마크 크리스마스 스위스 오케이.

겁니다.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들, 나 요거 좀 자신있다, 내가 왕년에 끝말잇기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끝말잇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입니다. 묻지요 따지지 않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와, 우리 뒷자리 186 하나님 새싹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보석PD님. 스가랴 야고보 보아스라고 이어주셨어요. 와, 대박인데요. 야, 이 찬양, 아유 뭐야, 이 찬캉스를 오늘의 이 끝말잇기를 또 이렇게 은혜롭게 나눠주실 줄은 정말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좋고요, 대박이에요. 우리 186 하나처럼 님처럼요, 이렇게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찬캉스, 스가랴, 야고보, 보아스. 와, 저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186 하나님께 바로 선물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뒷자리 6700님 창캉스 스타트 트리 리조트 할렐루야. 이야, 성공하셨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창캉스 스타트 트리 리조트 우리 트자로 트자 돌림 형제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 6700님 합격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창캉스에 이어서 끝말잇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877님 좋은 아침입니다. 창캉스 스위스 스타일 합격! 행복한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 되세요 라고요. 기분 좋은 또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9877님 6700님 186 하나님 정말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센스와 은혜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계세요. 이 아침 정말 행복한데요. 뒷자리 우리 7780님 요거 해도 되나? 스미싱 피싱 싱글 글로벌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요거는 요 피싱 범죄에 당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보내주신 거죠. 스미싱 피싱 싱글 글로벌 복되고 복된 즐거운 날 되세요 라고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자리 2312님 샬롬, 어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줬어요. 성령의 단비와 함께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뒷자리 1802님 제가 왔습니다요. 으아, 진짜 너무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도 역시나 사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할 하루가 될 것을 미리 또 감사하고 창캉스 즐기며 즐거운 하루를 기도합니다요. 은근슬쩍 끝말잇기 한번 그리고 찬양 신청도 참여해봅니다. 끝말잇기와 찬양 신청을 동시에 노리신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캉스, 스리랑카, 카보베르데, 데리야키 소스, 아이자야 61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까지 이렇게 신청곡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야, 데리야키 소스까지 나왔습니다. 창캉스, 스리랑카, 카보베르데, 데리야키 소스. 대단한데요. 우리 1802님께서도요. 이 센스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신 분이라고 늘 느껴집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이자야 61 대신에 혹시 어누인팅의 버전은 어떠실까요? 준비했어요.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1802님의 신청곡도 함께 나누고 오시죠. 끝말잇기 대단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의 출첵제시어 창캉스, 요 창캉스에 이어서 두 개 정도의 낱말로 끝말잇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왕년의 끝말잇기

게임 막 잘했다, 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끝말잇기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팍팍 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지금 바로 창강씨에 이어서 끝말잇기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1289님 창캉스 스마일 일론 머스크 크크크 크크크 즐거운 하루 항상 아침 시간 온 가족이 즐겁게 듣고 있어요. 극돈 방송 사랑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해요. 야, 저도 우리 1289님 사랑합니다. 진짜. 야, 일론 머스크 크크크 오늘의 거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정말 크크크 즐거운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1289님 멋진 또 문자 이렇게 끝말잇기까지 감사하고요. 우리 1387님께서도요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한 수요일 아침을 찬송합니다. 하트 3개 어쩜 이렇게 다들 저를 이렇게 웃음 짓게 미소 짓게 해주시나요. 스마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스마일 스마일한 수요일 이것도 입에 착착 붙는데요. 스마일 스마일한 수요일 아침 스마일 스마일한 수요일 아침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찬양과 말씀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스마일 스마일한 수요일 아침으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906님께서도요 창캉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크리스마스까지 생선 구우면서 잘 듣고 있어요 히히히 라고 센스 가득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9713님께서도요 스톱 톱니바퀴 극동방송 채널에 스톱해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말씀 찬양 듣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박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9713님 감사해요. 8784님께서도요 샬롬 스대반 반딧불 불조심 오늘 불조심까지 나왔어요. 우리 6700님께서도요 창캉스 찬양은 캄캄한 마음을 비추는 스타다 히힛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창캉스로 또 이렇게 센스있는 뭐 거의 삼행시 같은데요 잘 보내주셨습니다. 센스 넘쳐요. 자, 오늘 이 시간 또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6분을 제가 추첨했어요. 요즘에 선물 많이 드리고 있죠. 9119님 3631님 8784님 9713님 1861님 7780님까지 6분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당첨 안 됐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도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내내 제가 선물 빵빵 쏠 예정이거든요. 주저 말고 함께 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세요. 선물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도 함께 해주신 방송하신 분들 감사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 샬롬 모닝 루틴 여기에 끝말잇기까지 한번 다채롭게 나눠봤습니다. 역시 우리 방송하실 분들 센스도 충만 은혜도 충만하시네요.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내일도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려면 첫째,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헌신해야 합니다. 31절에 길르앗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라고 해요. 80세의 길르앗사람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어요. 그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마하나임에 머물 때 다윗 편에서 그를 공격했지요. 그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배웅하고자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도왔고 다윗이 회복된 지금도 그를 지지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달리 대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의 헌신은 한결같아요. 그런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뭐라고 제안하나요? 3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고 해요.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했을 당시 어떤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을 도왔다가 자신 또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가운데 순전한 마음으로 드린 헌신이었으니까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낮아진 시절에 자신을 도운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최고의 보상을 제안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내가 어떤 지분과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공기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누군가에게나 공동체에 베풀어온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바르실레를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도 신실하게 헌신한 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행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바라지는 않나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건너가려면 둘째, 나의 죄인됨과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 왕의 제안에 바르실레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34절에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느냐.

올라가리까라고 해요. 그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정중히 거절합니다. 자기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악을 분간하기 어려우며 음식의 맛도 모르고 노랫소리도 알아듣기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변명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노년의 자신에게 더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나이가 들어 미각도 둔해지고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궁중에 들어가 보았자 왕에게 누만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성숙의 기준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이 곧 성숙한 자의 지혜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밀도 높은 경험은 공감이며 그 공감을 가능케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현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욕망의 멈춤이 가능해집니다. 바르실레가 그랬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정직하게 인식했기에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르실레는 37절에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라고 해요. 화려한 왕궁의 삶보다 자신이 살아온 자리,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이 왕인 다윗에게도 자신에게도 더 합당한 길임을 알았어요. 이처럼 자기 주제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은 겉은 늙어갈지라도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성공이나 노년의 안락함에 연연하기보다 나의 죄인됨을 보고 내 한계를 인정하며 인생을 거룩하게 마무리해 가는 것이 곧 성화의 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세상 성공이나 보상,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고 내 분수와 한계를 잘 지키고 있나요? 비교당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나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들을 바라신 부모님은 또 딸이라며 실망하셨고 교회에서는 늘 언니와 비교당했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 하나님도 나를 차별하신다고 오해했어요. 한 번은 초등학생 때 언니 때문에 예배에 늦었는데 전도사님은 제 팔을 꼬집으며 너 때문에 늦었지?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 후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다가 성인이 되어 친구의 전도로 다시 교회에 돌아왔어요. 33절과 34절에서 바르실레는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지 않은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요. 저 같으면 드디어 왕이 내 가치를 알아준다며 저를 무시하던 이들에게 보란 듯이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저를 아시는 하나님은 제가 결혼 후 나님의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심으로 저를 낮추셨어요. 얼마 전 4살 된 막내 아들의 엄마도 누구 엄마처럼 키 컸으면 좋겠다. 나도 키 크고 싶어 라는 말에 열등감과 상처가 올라왔어요. 또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싶다는 둘째 아들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하는 형편에 눈물이 났지요. 하지만 지금의 환경에서 제 주제를 알고 자족하는 것이 새 자녀를 위한 것임을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바르실레 대신 그의 아들 기맘을 잘 보살펴 주겠다고 한 38절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살아나는 저와 자녀들이 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자기 곳으로 돌아간 바르실레처럼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새아들에게 영양가 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아이들 숙제를 성의껏 도와주겠습니다. 입니다. 37절에서 바르실레는 다윗 왕의 초청을 거절하면서도 한 가지 청을 올립니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라고 해요.
자신은 가지 않겠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바르실레는 자신이 누릴 세상 영예는 거절했지만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다윗 왕의 통치가 있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0: 그의 청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38절에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고 해요. 부모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욕심을 버리며 겸손히 물러나는 뒷모습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바르실레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심었던 헌신의 복이 고스란히 그의 아들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39절에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고해요. 다윗과 바르실레는 신뢰 속에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화평의 관계를 맺었어요. 그랬기에 이토록 아름다운 이별과 축복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보다 더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그리스도께 의탁하며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아름답게 작별해야 할 때가 옵니다. 내 자리, 내 역할에서 물러서야 할 때가 와요. 그 순간에 바르실레처럼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가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하여 아름답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인생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바르실레의 삶을 통해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상을 기대하면서 섬길 때가 많고 내가 행한 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생색과 보상 심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르실레처럼 상황이 어떠하든 한결같이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길 원해요. 이 땅의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나의 분수와 주제를 알아 주님께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물러설 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힘과 쾌락을 좇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제5회 영천시민과 함께하는 여름음악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5시에 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부르의 명곡, 미스터트롯 등 다양한 방송에서 세션팀으로 무대를 채운 멀티악기 연주자 조윤정 씨와 가수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풍성한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번 여름음악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335-7170 평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일회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0: 교회 포항지회 주최로 포항 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 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키 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잊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잊지 말지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참 이상합니다. 섭섭한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게 감사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긴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새긴 기억은 바람만 한번 불어버리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위 위에 새겨요. 그래서 두고두고 미워하고 곱씹고 또 미워하면서 원수로 삼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은택은 은혜와 덕택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그 덕택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새기지 말라, 모래 위에 새기지 말라, 바위 위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는 날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잊지 맙시다. 가장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3절을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환경 문제일까요? 건강 문제일까요? 진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죄 문제가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수를 한 거죠. 투자를 잘못해서 큰 빚이 생겨버렸어요. 그 모든 게 아버지로부터 왔는데 이제 아버지를 볼 염치가 없는 거예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밥 먹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다고 합니다. 책망도 없고 추궁도 없고 과거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단 한마디 밥 먹었냐?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가 실패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기대만큼 하지 못했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무너져서 돌아왔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부끄러워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수없이 넘어졌거든요. 실수를 반복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도 많았어요. 기도보다 걱정과 염려를 붙들고 살았어요. 세상 쾌락을 향해서 은밀하게 달려갈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그런 척 하고 잔뜩 포장한 채로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나는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잊지 맙시다. 4절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죄에서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보호하심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했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져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스쳐 지나간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주변에 사고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또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이고이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위험은 비켜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일터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우연일까요?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특히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출근하면서 큰 사고를,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차가 폐차될 정도였어요. 이 엄마는 이 병원을 향해서 막 놀라서 뛰어갔는데 이 아들이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금 찰과상만 입은 거예요. 이 엄마는 너무 놀라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너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엄마는 너를 지켜줄 수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구나. 그날 이후 이 아들은 은혜를 받아서 남들

그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지켜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잊지 맙시다. 5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은 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믿음, 관계, 일터,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들만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불평이 많아요. 나는 왜 이것도 없고, 왜 우리 집은 이것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감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일터를 주셨어요.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늘 입술에 불평이 많더래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특별히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는데, 가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건강했고, 몸은 그래도 건강했거든요. 건강이 있었고, 그리고 집이 있는 거예요. 집이, 직장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친구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적다 보니까 어느새 이 종이가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말씀 듣고 내 삶을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면 불평만 나옵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많았어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0: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용서와 보호와 공급의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떡과 잔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 다시 십자가 앞으로 세우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살아갈 힘도 십자가에서 얻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떡을 받을 때 기억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다. 잔을 받을 때도 기억합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지난 6개월은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6개월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용서의 은혜, 보호의 은혜, 공급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믿음이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교회 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부담 갖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홍보다식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2: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드란 정인숙입니다. 정말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가 보니까요, 절기상 소서였네요. 소서는 하지와 대서 사이에 있는 절기로 작을 소, 더울 서, 작은 더위라고 불리고 있죠. 소서를 중심으로 이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시기는 여름 장마철로 인해서요,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습도도 높아지고요,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시간이죠. 지금 딱 그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맘때쯤에 모내기를 끝낸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렇게 때가 되면은 계절이 찾아오고요, 절기가 오듯이 자연의 흐름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흐름이 있어야지만 또 자연의 질서가 잡혀 나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흐름은 어떤가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 보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때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절기, 이 날씨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들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서머 스페셜로 이 아침 시작할게요.